0: 성경 16번째 성경이자 포로기한 마지막 역사를 다룬 책. 자, 이어서 두 번째 힌트는요.
1: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방해꾼들의 온갖 음해와 위협 속에서도 온 백성이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으며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해낸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0: 와,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감격의 역사. 정말 대단한데요. 마지막 결정적 힌트 주시죠.
1: 마지막 힌트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자 저자인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신임을 받던 술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국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한 뒤 모든 부귀 형화를 내려놓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혁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0: 네, 고국의 아픔을 안고 기도로 성벽을 세운 위대한 리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구약 16번째 성경의 이름입니다. 성경 이 제목 아시는 분 정답 주시면 되겠죠?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09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냥 또 드리면 어려우실까봐 친절하게 보기도 준비했습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1: 느닷없이,
0: 보기 2번
1: 느헤미야.
0: 느닷없이 들이닥친 퀴즈입니다. 기도와 결단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위대한 리더의 이름을 딴 이 성경의 이름.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메시지로 정답 보내주시면서 오늘 아침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오늘 14일이니까 14번째 오시는 분에게 화장품 선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시 드립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성경의 이름입니다. 보기 1번
1: 느닷없이,
0: 보기 2번
1: 느헤미야
0: 중에서 정답 보내주세요.

0: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아침 한 권씩 개관하고 그 중에 한 장은 큐티하고 한 절은 암송하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이 찾아볼 수 없었던 성경 공부 큐티 프로그램입니다. 순서에 따라 한 권씩 공부해 나가고 있어요.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극동 방송을 통해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로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부산 FM을 선택하시고 오늘도 샬롬 채널에 들어오셔서 채팅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은 온천교회 박창주 목사님 함께 하시는데요. 목사님, 오늘 함께 공부할 책 공개해 주시죠.
1: 네,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0: 와, 오늘 드디어 느헤미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희가 에스라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죠?
1: 네, 그렇습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허락으로 세 차례에 걸쳐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 2차가 에스라서에 적혀 있다면 느헤미야에서는 3차 귀환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사실 이 에스라, 느헤미야도 앞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처럼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오,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1, 2, 3차 귀환을 다룬 책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에스라는 1차 귀환했던 수룹바벨 주도의 성전 재건, 그리고 에스라 주도의 율법 중심의 영적인 개혁, 그리고 이제 남은 3차 귀환 이야기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제 성전은 중축을 했습니다만 성벽이 남아있는데요. 무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고위 관직자이기도 했던 느헤미야가 어떤, 얼마나 큰 능력이, 그 개인적인 능력이 있었는지도 보여주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 많은 대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국으로 회복시키시는지 이 역사 이야기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1: 네,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것, 너무 귀하고 감사한 모습입니다. 네.

0: 여러분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 살펴볼게요. 5843님입니다.
1: 박창주 목사님 활기찬 목소리 반갑습니다. 새벽에는 제법 쌀쌀하네요. 느헤미야 출석합니다.
0: 잘 오셨고요. 라마네올까치님.
1: 샬롬 2번 느헤미야 출첵합니다.
0: 예, 딩동님 잘 오셨고요. 9509님.
1: 느헤미야 오늘 보기 느닷없이 왠지 단어가 설렘있고 신선하니 좋은데요. 목사님의 더 넓어진 연기 스펙트럼을 기대하며 부장님과 함께 파이팅.
0: 잘 오셨어요. 앱을 통해서 9671님입니다.
1: 제가 좋아하는 느헤미야서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 느헤미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네. 목사님 PD님 감사합니다.
0: 벌써 느헤미야를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묵상 앞서서 여러분들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9399님 오셨고요. 그리고요 0093님 오셨습니다.
1: 느헤미야입니다.
0: 느닷없이 웬일이야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앱을 통해서 1419님 오셨습니다.
1: 오늘 느헤미야서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0: 네, 성경극장 기대하신다고 또 보내주셨네요.
1: 네, 넓어진 스펙트럼 제가 오늘은 1인 2역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아, 연기 기대하신다는 이야기도 많이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뒷 네 자리 공개해드릴게요. 뒷네 자리는요?
1: 9671님입니다.
0: 주소 성함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 찬양 듣고 돌아와서 성경극장 오늘의 이야기 어떤 주제일지 쫑긋하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성경극장 방해꾼의 조롱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리자 이를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이방 지도자들이 찾아와 비웃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1: 이 미약한 유다 녀석들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무너진 돌무더기에서 돌을 다시 살려내겠다고?
2: 맞습니다, 산발라님. 저들이 쌓는 성벽은 어찌나 부실한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확 무너져버릴 겁니다.
3: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저들의 비방을 자신들의 머리에 돌리사 이방의 사로잡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성벽을 쌓나이다.
0: 적들의 방해와 조롱 속에서도 백성들은 낙심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일했고 마침내 성벽을 견고히 연결해 나갑니다. 오늘의 성경극장 함께 하셨습니다. 와, 대적들의 이 비웃음과 방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동대처럼 한 손에는 연장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쌓아 올린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정말 멋진데요.
4: 너무 멋있습니다.
0: 네,
4: 제가 장교 출신이라서
0: 제가
4: 해봤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0: 그렇군요.
4: 예, 리더십도 리더십이지만 음흠. 백성들의 펠로우십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 너무 뜨거운 그런 현장이지요.
0: 자, 그렇다면 이렇게 멋있는 현장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4장인데요. 목사님 퀴즈 문제 내주시죠.
4: 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며 유다 백성들을 조롱했던 대표적인 두 방해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아까 잠깐 이름이 살짝 스쳐 지나가긴 했어요. 그죠?
4: 네, 그렇습니다.
0: 들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보기 1번은
4: 다윗과 요나단.
0: 보기 2번은
4: 신발끈과 도라지.
0: 보기 3번은
4: 산발랏과 도비야.
0: 아주 뭐 재밌네요. 자,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다 쓰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죠. 자, 1번은
4: 다윗과 요나단.
0: 2번
4: 신발끈과 도라지.
0: 3번
4: 산발랏과 도비야.
0: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정답 단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정답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지선이 불러드려요. 인도하시네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함께 공부할 느헤미야에 대한 기대, 그의 리더십에 대한 여러분의 묵상 무엇이든 좋으니 함께 나눠주세요.

0: 인도아 신의 지선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방송이에요. 지금 시각 9시 24분 21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바로 3번 삼발락과 도비아입니다.
0: 네, 신발끈과 도라지 괜찮았어요. 네. 삼발락과 도비아,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희대의 악당 역할 아닙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아까 목사님께서 삼발락 역할, 제가 이 도비아 역할 한번 해봤는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정답 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고 계십니다. 9509님은요?
1: 우와, 오늘은 1인 다역이 아닌 1인 1역같이 리얼하게 들리네요.
0: 목사님 잘하시더라고요. 삼발랏 역할 했다가 느헤미야 역할.
1: 아, 대본이 좋아가지고.
0: 이 삼발랏 한 번만 시작 부분 조금만 해주세요. 아,
1: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제가?
0: 우리 권사님들 이번 주 아마 교회 가시면 또 난리 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잘 들었어요. 네, 선물 받으신 우리 9671님 주소 보내주셨는데요. 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듣고 계세요, 목사님.
1: 아, 전국적인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와, 네, 거기서 또 오늘 아침 느헤미야 큐티 같이 하고 계시네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0: 9671님 보내주셨어요.
1: 제가 좋아하는 느헤미야 서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 느헤미야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0: 네. 9509님은요?
1: 느헤미야 오늘 보기 느닷없이가 왠지 단어가 설렘있고 신선하니 좋은데요.
0: 하시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박찬주 목사님 활기찬 목소리 너무 좋고요. 새벽엔 조금 쌀쌀한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8487님입니다.
1: 3번.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고 낙심하는 대신 기도하고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봅시다.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0: 와, 우리

0: 8487님 묵상 참 멋있죠, 목사님?
1: 네. 아우, 제가 다 준비한 걸 벌써 다 하셔가지고.
0: 무너진 성벽을 보고 낙심치 말고 기도했던 느헤미야. 작은 부분이 무너졌다면 포기하지 말고 오늘 다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벌써 이 느헤미야 묵상 깊이 들어가 계십니다. 3874님, 9671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9209님 보내주셨어요.
1: 내 아들은 나와 많이 다릅니다. 공부도 잘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부모님과 같이 먹고 학교 일찍 갔습니다. 집에 있을 때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오늘도 건강을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0: 와, 아침에 또 이렇게 감사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감사할수록 또 감사의 제목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아, 네, 그렇네요. 근데 엄마 친구 아들 같습니다. 네. 이런 아들이 있긴 있군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답은 2번으로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느헤미야를 함께 공부할 거고요.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안타까운 인물들, 도비야와 삼발랏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목사님, 느헤미야는 어떤 책입니까?
1: 네,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에스라가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었다면 느헤미야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고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과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왕의 곁을 지키는 엄청난 엘리트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고향 예루살렘에 다녀온 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으며 남은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아이고 안 됐네 하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밥도 먹지 않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부탁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직업과 가족 단위에 맞춰서 성벽 건축 구역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의 이방 민족 리더들, 산발락과 도비아 등이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악플을 다는 것 같이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하며 조롱하다가 나중에는 협박까지 합니다. 게다가 내부에서는 흉년 때문에 가난해진 백성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죠. 그때 느헤미야는 외부의 적에게는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 한 손에는 무기를 백성들에게 들게 해서 일과 동시에 방어태세를 갖추고 내부의 갈등에는 이자 받는 것을 멈추게 하고 부자와 귀족들의 참여를 독려해서 빚을 탕감하고 팀워크를 다시 다졌습니다. 결국 적들의 방해를 뚫고 단 52일 만에 기적처럼 성벽 건축을 완성합니다.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끝이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고 느헤미야는 영적 리더였던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며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가슴 벅찬 순간이지요. 느헤미야서는 이런 오래전 이야기 같지만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환경을 기적처럼 세우고 사람들의 무너진 신앙까지 완벽하게 회복시킨 행동하는 리더의 이야기지요.
0: 오늘 그런 느헤미야 이야기 함께 큐티해 볼 텐데요. 오늘의 본문은 어디입니까, 목사님?
1: 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0: 성경 준비하셨다가 잠시 후에 저와 함께 라이브로 읽으며 큐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5절로 20절입니다.

라이브 성경 낭독 느헤미야 4장 15절로 20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

나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0: 오늘은 느헤미야 4장을 함께 큐티합니다. 온천교회 박창주 목사님의 큐티 가이드입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일상 같지만 하루하루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치열한 전투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직장에서의 업무, 팍팍한 살림살이, 아이들까지 챙기다 보면 정작 내 영혼을 돌볼 여력이 바닥나기 일쑤입니다. 오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낭만적인 프로젝트가 아니었죠. 치열하다 못해 그야말로 피와 살이 튀며 자신을 짜내야 하는 그런 치열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삶의 한복판,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작전 지시를 하십니다. 성벽이 절반쯤 완성되어 갈 무렵,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협박이 극에 당할 때, 극한의 공포 속에서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지쳤습니다. 그 순간 리더 느헤미야가 내린 처방은 아주 독특합니다. 보통 위기가 닥치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기도하자라거나 반대로 다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자 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무기를 들었다고 해서 성벽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무기를 내려놓고 경계를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일상의 땀방울과 영적인 긴장감을 동시에 유지한 것이죠. 이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무기를 이라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만 거룩하다고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직장, 설거지하는 주방, 아이들과 씨름하는 그 가정에서도 거룩한 성벽을 짓는 현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동시에 언제 틈타 들어올지 모르는 공격과 유혹에 맞설 영적인 무기를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위기 극복의 핵심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손에 든 도구와 한 손에 든 무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경제적인 압박과 직장의 현실 속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매달 생활비를 고민하고 가계부를 띄워놓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이리저리 맞추며 팍팍한 삶과 씨름해야 하는 가장의 무게, 일상의 현실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손에 쥐고 열심히 다뤄야 할 일하는 도구이지만, 경제적인 압박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두려움과 원망에 빠지려 할 때 우리는 재빠르게 믿음의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현실의 엑셀표를, 가계부를 정리하면서도 속으로 주님, 나의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짧은 기도를 올리는 것, 그것이 한 손의 도구를, 한 손의 무기를 든 직장인의 모습입니다. 치열한 가정과 육아의 현장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특히 에너지가 넘치는 아들들이라도 키우는 집이라면 그야말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쟁터가 따로 없을 겁니다. 밥을 차리고 옷을 입히고 어질러진 장난감을 치우는 일상의 노동을 멈출 수가 없지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잠시 숨을 고르며 인내와 사랑의 무기를 꺼내들어야 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려는 감정적인 공격을 기도로 방어하고 묵묵히 밥을 짓는 그 자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자리가 바로 거룩한 성벽입니다. 또 내면의 영적 전투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도 끊임없이 안티들이 목소리를 냅니다. 악플을 달지요. 넌 안 돼. 네가 무슨 변화를 만들겠어? 하며

말씀을 외워보십시오. 입 밖에서 입 밖으로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일과 기도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쥐고 있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차고 있는 영적인 무기는 어떤 것입니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성벽은 무너집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울수록 우리는 일상을 도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더욱 굳게 기도의 무기를 붙잡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힘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 도구와 무기를 동시에 잡아가는 그런 우리가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현장이 곧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지 못하게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네, 오늘도 샬롬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성가합창제 안내해드렸는데요. 목사님, 성가합창제가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창사 70주년 기념으로 부산에서 열립니다.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벌써 일찌감치 관심을 갖고 계세요.
1: 네, 너무 면면도 화려하지만 이 합창이라는 특별한 이 하모니, 함께하는 합력, 너무 이렇게 매력적입니다.
0: 네, 특별히 밴쿠버 시온 선교합창단이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데요. 지난해였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대규모 찬양축제 2025 프롬 프레이즈에 초청 연주를 하고 돌아온 팀인데요. 무려 단원만 140명이 이번에 이 부산 콘서트를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자비량으로 타고 오세요, 한국을.
1: 이야.
0: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지난해 프롬프레이즈 무대를 그대로 재현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 세계적인 성악가죠. 김영미 소프라노가 협연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했던 그 무대 그대로 부산에서 연주를 재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영국 가서 이거를 봤으면 얼마나 큰 비용을 내고 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비량으로 부산에 직접 참여합니다. 그래서 공연에 대한 자세한 안내 그리고 티켓 문의 그리고 영상으로 미리 만나보는 공연 정보 함께 하실 분들은 샵 0933 단문 50원으로 지금 합창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고 들리는 소문에 티켓이 지금 빠르게 지금 소진이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연 정보를 티켓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온대요. 지금 아주 조만간 여러분들께 티켓을 더 소개를 못해드리는 경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얼른 티켓 신청을 빨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샵 0933 단문 50원으로 합창 두 글자 남기시면 자세한 공연 정보, 티켓 신청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바예투 밴쿠버 시온 선교합창단이 이제 33회 전국대 합창제에 와서 실제 연주했던 음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함께 공부했는데요. 목사님 오늘 핵심 구절 어디로 보십니까?
1: 네, 그 4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0: 아멘. 네, 끝으로 우리 애청자들에게 권면의 말씀 주시지요.
1: 생활의 염려와 치열한 육아, 직장의 스트레스가 우리를 공격할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땀방울을 흘리며 동시에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인 무기를 단단히 붙잡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더욱 되시길 바랍니다.
0: 아멘입니다. 앱을 통해서 9671님도 묵상을 남겨주셨어요.
1: 저에게 성벽을 건축할 사명을 주시진 않았으나 사랑방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목원들의 건강과 또 목원들의 남은 여생 믿음으로 굳게 지키다가 순적하게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목원들의 후손도 예수님 진실이 믿고 믿음을 잘 계승하는 자녀들 손들이 되기를 늘 기도드립니다.
0: 적용 너무 잘하셨죠?
1: 네.
0: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도우심을 기대하는 오늘 아침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0: 주셔서요. 2863님, 9229님, 8599님도 합창합창 남겨주고 계시네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요.
1: 온천교회 박창주 목사입니다.
0: 차임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1: 샬롬.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서울 장산동 시원성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예정 권사입니다. 저는 물레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이 시원성교회에서 31년 만에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최윤철 목사님이시고요. 교회 목사님께서는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요.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시고 늘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이끄시는 능력의 목사님이십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이 예정 권사님은 고모를 통해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1: 아, 저는 시골 출신인데요. 엄마께서 몸이 많이 탄탄해졌어요. 그래서 엄마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몰랐고요. 그런데 고모가 예수님을 좀 믿으셨어요. 처음으로요. 우리 교회, 우리 집안에서요. 그래서 엄마를 교회로 인도를 하셨거든요. 전도를 해서, 그래서 엄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예수님께서 믿고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엄마가 병을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그 계기로 제가 교회를 나간 것 같아요.
2: 이 권사님은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다

0: 찬양을 듣게 되고 극동방송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1: 제가 극동방송은요, 우리 아이들이 청년 때 아마 뛰어났나 싶어요. 그때는 이제 라디오를 좀 이렇게 많이 틀어보고 이래저래 마치다 보니까 주파수가 고정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많이 안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찬양이 나오고 막 그래서 어머 여기도 계속 기독교 방송이 나오네 하면서 아마 그때부터 이게 고정을 채널을 고정해놓고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0: 방송 가족은 극동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웃을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1: 아, 요즘에는 극동 방송 없으면요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눈 뜨자마자 그 극동 방송 틀고요. 아침에 일찍 이런데 부엌 일을 하면서도 극동 방송 틀고요. 또 차에 운전하고 가면서도 저희는 그 주파수가 아예 맞춰 있어요. 집에서나 차에서나 106.9로 고정돼 있습니다. 마음이 일단 편안하고요. 저는 이제 막 찬양을 이렇게 왜 주부가 좀 일하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찬양이 나올 때는 같이 이제 크게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풍성한 은혜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니까 또 그것도 좋고요. 또한 한우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저도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내일 저는 간절히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 삶에 또 희망과 행복을 주는 극동방송이지 않나 싶어요. 늘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0: 이 권사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남편의 구원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1: 이제 후원할 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라고 하시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올렸거든요. 남편 첫 번째가 제일 먼저가 남편 구원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어떠한 것이 제일 부러웠냐면은 부부가 손을 안 잡아도 같이 교회 나오는 것이 그게 엄청 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도 남편과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게 항상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파 선교사를 하고 3년 됐을까요? 그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0: 이혜정 권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전파 선교사가 되셨을까요?
1: 아니 이렇게 방송을 듣다 보니까 아 이건 너무 꽁으로만 듣는 것 같은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아,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 해가면서 선교를 소원을 해야 되겠다 아니 선교를 해야 되겠다 선교 공급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두 자녀 자녀가 출가 안 했을 때 두 자녀를 놓고 같이 했죠 하고. 그 하고 나서 3년 만에 남편의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며느리하고 사이가 지금 또 안 믿어요. 안 믿어서 다시 또 며느리와 사이 이름으로 다시 전파 선교사를 다시 신청을 했었거든요. 또 감사하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뜻밖의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결혼한 지 지금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며느리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지만 제가 태교 책을 말씀 읽고 있는 책을 태교하라고 줬거든요. 그거를 좀 읽으면서 태교를 했으면 좋겠고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열차까지 잘 품고 순산할 수 있도록 건강한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또 기도 제목이면서 너무 또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0: 가족 친지 구원, 이웃 전도, 세계 선교를 위해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보, 당신과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나하고 둘이 손잡고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지영이와 지현, 지훈이와 재현이 엄마의 간절한 소망이자 소망이 있단다. 엄마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려.

0: 기도 하고 있단다. 너희들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 더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엄마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단다.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사랑하는 남편을 주 앞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한 이 권사님의 이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0: 일단 남편이 지금 등록한 지가 한 2년 됐어요. 그래서 아직 신앙이 너무 얕잖아요. 믿음 생활이 좀 얕으니까 좀 신앙 생활이 좀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을 하고요. 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깨달음을 달라고 좀 그 기도 제목이 듣고 싶고요. 또 자녀들이 딸과 아들 두 남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이 잠깐 교회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그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시온성교회 섬기시는 이애정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8살 어린 나이에 희귀병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성도 유엘이 그러나 유엘의 부모님은 유엘이의 장례식 대신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유엘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자녀 중에 유엘이가 제일 잘 믿었습니다. 유엘이는 고백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믿음에 대한 고백을 적잖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아도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엘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준비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 예배의 자리인 것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가 유엘이가 잘 살았고 지금 더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이 거룩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자.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0: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3: 오늘 이야기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숨을 거두고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약이 됩니다. 요셉은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슬피 울며 아버지의 장례를 아들로서 가장 최고의 예우로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장례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이집트예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미라를 만들어서 피라미드에 그 시신을 보관하는 세계적인 관광국이 이집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집트는 굉장히 장례 문화가 발달해서 요셉의 아버지가 죽자 그의 시신을 40일 동안 염을 해요. 미라를 만드는 거죠. 머리부터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꺼내고 거기에 향 재료를 넣어서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70일 동안 온 이집트 나라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게 합니다. 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이집트의 왕들이 죽으면 그 왕을 애도하는 기간이 70일이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 출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인데 총리가 되고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경과 신뢰를 받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죠. 결국 요셉은 그 아버지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안치를 해요. 그 장래의 행렬이라는 게 정말 유례 없는 너무 화려한 그리고 대단한 장례였을 거예요. 70일 동안 애도했으니 파라오 왕의 허락을 받고 아마 대부분의 신하들, 병거 그리고 기병까지 뒤따르는 장례 행렬을 그 당시에 보여줍니다. 어렵지만 장례를 잘 마치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두 장례를 치러본 분들은 알겠지만 장례가 치루어질 때보다 장례를 치른 이후가 더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부모의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반드시 형제들 가족 간에 묵혀둔 갈등이 그때 터집니다. 장례 기간에는 그런 게 안 터지는데 장례 끝나고 나면 꼭 가족이나 형제들끼리 갈등이 있다면 그게 터지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장례가 끝나자마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너무 두려워서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요셉이 마음먹으면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기억하고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으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 당시 문화가 그랬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끼리 복수하지 않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표를 보내서 요셉의 마음을 떠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 아버지 유언대로 우리를 용서해 줘라.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번에는 형들이 몽땅 요셉을 찾아가서 그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들은 지금 두려워서 요셉 앞에서 숨죽이고 있는데 드디어 요셉이 무거운 입을 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형님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누구를 심판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겠다. 한 번쯤은 문제를 제기할 만도 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자신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형들을 끝끝내 마음속에 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걸 다 내려놔요. 보통 사람이라면 한 번쯤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 사건을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속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그가 상처로부터 해방할 수 있었던 힌트가 오늘 성경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생과 손해를 보지 않고 그때 그 사건 상처받은 세월 덕분에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얻은 것을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 그 세월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총리가 될 일도 없었을 거고 그렇게 혹독한 가뭄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 이집트로 이민 오게 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는 기적도 없었을 것이다. 그때 내가 형들에게 억울하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이집트에서 이런 삶을 살았겠냐. 그러니 오히려 그때 그 사건은 감사하고 그 사건은 오히려 다행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관점의 차이가 요셉을 끔찍한 상처로부터 과거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요셉은 54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자기 형들뿐 아니라 형들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결혼해서 또 낳은 아들 그러니까 손자들 때까지도 자기 무릎에 친자식처럼 앉혀서 다 사랑해주고 요셉이 돌봐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진짜로 자기 형제들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그 상처를 완전히 뿌리째 다 해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예 나는 뭐 더 이상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다 끝난 일이니까 기억도 안 할 거고 나는 그 사람 용서했어.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언젠가 나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다 그 사람을 용서한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쓴 뿌리가 어느 순간 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여전히 문득 어떤 계기에 그것이 다시 확 도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다 잊었어요. 라고 용서를 선언했지만 54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자식들의 자식들을 보는 순간 어떤 계기에서 조금 섭섭하면 다시 그 옛날에 형들이 나에게 잘못했던 그것을 떠올리며 쓴 뿌리가 아직도 있을 수 있을 텐데 54년을 더 살면서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 결심한 상처로부터 해방한 그 마음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평생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힌트가 요셉의 죽음의 장면에 있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110살에 죽거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한 인생을 가장 완전하게 사는 상징의 나이를 110세로 꼽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는 것은 당시의 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인정하는

가장 복되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모든 완벽한 사람도 마지막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셉이 110세 죽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죽는 장면에서 유언을 뭐라고 남기느냐. 자, 보세요. 어떤 유언을 남기는지 24절, 25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 평생을 이집트의 총리로 110살 때까지 그 땅에서 살았던 요셉이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늘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게 또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총리로 성공하고 남들이 가장 존경하고 남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살면서도 요셉의 궁극적인 자기 머릿속의 꿈은, 비전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을 늘 꿈꾸고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그 복수로부터 계속 자유로울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오늘이 행복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 그리고 자기의 비전과 미래가 확실하고 그 일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굴레로부터 자기를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어요. 엄밀히 말하면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 다시 그때 사건으로 돌아가고 용서하기로 해놓고 또 다시 그 사람 발목 잡고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과 미래가 없으니까 매일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저는 그런 얘기하지만 항상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60대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50대는 50대가 제일 행복했고 40대는 40대가 제일 행복했어요. 분명히 70대에도 제일 행복할 거야. 제가 그런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내 남은 10년을 이렇게 살고 또 남은 10년을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항상 내 미래에 내가 생각하는 꿈과 그 미래가 너무너무 좋고 그 꿈을 향해 가니까 지나간 과거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과거로부터 뿌리채 진짜 여러분 인생이 해방되고 싶다면 요셉처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멋있는 미래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만 정리하면 상처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리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해도 그 상처가 다시 반복되는 사람들, 여전히 잊은 것 같지만 두려움이 어느 날 또 불쑥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해요. 여러분의 시선을 미래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허무하게 살고 실패 인생이 되었고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 남은 인생만큼은 가치 있게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멋진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영국에서 의료진들이 멘붕이 오고 트라마가 오고 의료진들이 완전히 넉다운이 될 때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전 세계적으로 이 죽음을 가장 많이 목격할 때 아닙니까? 중환자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죽음을 의료진들이 목격하니까 저녁에 집에 가서 의료진들이 그 환자들이 낮에 막 죽는 장면들이 계속 불쑥불쑥 트라우마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보건당국이 이 의료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스웨덴의 한 연구진하고 영국의 보건당국이 이렇게 실험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요. 한 90여 명 되는 의료진들을 뽑아가지고 한 그룹에게는 보통 의료진들이 하는 심리치료,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너무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의사들에게 그냥 기존 심리치료만 받게 해줘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에게는 그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죽음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한 다음에, 우리 게임 중에 여러분 테트리스라고 하는 게임 아세요? 몰라도 안다고 해요. 이 장면에서 아니라고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테트리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블록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아주 이렇게 채워지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걸 테트리스라고 하는데, 똑같은 트라우마가 있는 의료진들에게 이 테트리스 게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이렇게 밑에 그 채워져야 된 블록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잠시나마, 요거는 어디로 가서 붙어야 돼. 다음에 요게 여기 가서 붙어야 돼. 이렇게 사람이 뭔가를, 앞에 거를 1분 뒤라도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했더니, 기존 심리 치료만 받은 사람에 비해서 이 테트리스를 병행한 그룹이 끔찍한 죽음의 기억이 떠올라지는 빈도가 78%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이 과거는 바꿀 수 없을지라도 미래를 상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그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게 하는 힘을 약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꾸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꾸고 뭔가를 계획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라는 게안 좋은 일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상처, 그래서 나는 두번 다시 그런 사람 안 만날 거야, 난두번 다시 결혼 안할 거야, 난두번 다시 그런 사람들 안 만날 거야, 이게 인간이 갖는 본능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왜냐?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완벽할 수 없어요. 내가 고르는 사람들, 내가 고르는 환경들, 내가 계획하는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내 인생을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십니다. 제가 그런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글래디스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자기 남편과 함께 인도에서 어린 세 자녀와 함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호주 분인데 인도에 가서 그렇게 온 가족이 어려운 선교를 하다가 1999년 1월에 그들에게 비극이 몰아칩니다. 그 인도 내에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폭도들이 어느 날차 안에서 잠든 자신의 남편, 그리고 당시에 10살짜리, 6살짜리 두 아들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차에다가 불을 질러 버립니다. 결국 악소리 못하고 세 부자가 불에 타서 죽어요. 다음 날 뼈만 남은 시신 앞에서 그녀는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은 13살짜리 딸을 끌어안고 울부짖습니다. 글래디스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이 살인자들을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 가슴에 안겨서 막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는 어린 딸을 이렇게 위로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무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범인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그들을 죽이고 싶지. 용서가 안 되지. 그런데 네가 그들을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면 지금 네 옆에 네 가슴에 안겨 부들부들 떨고 있는 네 딸이 남은 인생, 세상에 대한

0: 내 딸을 위해서 복수, 증오, 미움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례식이 열리는 날 전 세계 언론이 그녀 앞에 카메라가 켜져 있는 데서 글래디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내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더 이상 원망도 증오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런 말을 하는 동안도 너무 힘들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슴에 담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그 고통의 순간들을 버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다 이루지 못한 꿈,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짓겠다는 미래에 도전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인 그 폭도들이 있는 땅, 트라우마가 여전히 있었지만 그녀는 과거에 묶이지 않으려고 미래로 나아갑니다. 드디어 2004년 그렇게 기도하고 꿈꾸던 병원이 완공이 돼요. 처음엔 작기 시작한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은 지금 수많은 빈민과 한센병 환자들을 살리는 대표적인 큰 병원이 되었어요. 글래디스는 불타 죽은 두 아들의 이름을 딴 학교와 기숙사를 세우고 버림받은 인도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제공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저주하고 증오해야 될 그 땅에서 그 땅을 사랑하겠다고 미래로 나가는 이 글래디스의 노력에 결국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2005년도 인도 정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글래디스에게 국가의 훈장을 수여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강물은 거대한 바위를 만나도 그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나를 가로막는다고 다투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방향을 틀어서 내 앞에 다가올 더 넓은 바다를 향해 강물은 말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가 갖는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의 바위와 싸우느라 오늘의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주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요셉에게 배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당한 손해, 억울함만 보지 말고 그 고통의 시간, 그 억울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익함, 내가 얻은 또 다른 이익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끔찍했던 그 과거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 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하시고 내일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보여준 완전히 상처로부터 과거로부터 해방하는 이 프로젝트를 우리 모두 다 배워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과거와 억울함과 상처로부터 해방하는 날, 완전히 해방된 여러분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순옥 권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어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계절이 이렇게 바뀌듯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아직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목사님은 부산 더 드림교회 이재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려요.
1: 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0: 아멘.
1: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3장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0: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는 열방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와 같은 우리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면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고 길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죄사함과 평안과 승리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생명과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뒤에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은 소망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산극동 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응답 사연이 올라왔어요. 2826 성도님, 지난 금요일 심장혈관센터에 심장세동 증상 확인시술 검사 결과가 잘 나오길 기도 올렸는데요. 정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유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팀과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네, 먼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1: 네,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 또 원했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시간 우리 올려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826님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에 좋은 검사 결과가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더욱더 그 육신의 강건함과 또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2826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 앞에서 또 모든 크고 작은 일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2826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온전히 치유케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9215 성도님, 남동생 박지원 장로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동차 영업을 잘 하여 하나님께 드림이 풍성한 하도록 향후 3년 후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새해 일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9215님이 남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기도 제목 올려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9215님이 올려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남동생 박지원 장로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장로로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또 행해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고 생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에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모든 것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향후 3년에 또 은퇴를 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퇴 이후의 삶 가운데에도 주인 되어주시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박지원 장로님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9507 성도님, 오른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속히 치유되어 건강하게 교회 봉사와 일상을 감당

0: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또한 이번 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네, 우리 무릎이 아프신 우리 9507님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9507님의 오른쪽 무릎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퇴행성 관절염이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무릎이 건강하여서 교회 봉사와 일상생활을 하나님 무리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일할 수 있는, 힘써 봉사할 수 있는 9507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는 9507님을 주님 날마다 힘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사업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상황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50세가 된 미혼 딸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7년간 중동지역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귀국해서 교육전도사로도 2년간 섬기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쉬는 중에 있어요. 이제 건강이 좋아지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의 길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응답받고 선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기도의 제목에서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우리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또 회복된 것을 또 축하드리고 또 이후의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는 딸을 이끌어주시고 또 신대원과 또 중동의 선교사로서 하나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건강한 몸으로 이제는 또 다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역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의 모든 걸음을 주님이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잘 분별하고 또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딸이 하나님 나라와 또 가정과 교회에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사역 가운데 또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속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또 기도 응답받고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08 성도님,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고 분주했는데요. 공사가 안전하게 잘 끝났고 공사 기간 동안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1: 네. 이제 공사가 이제 끝나고 네. 이렇게 새 집에 이제 또 들어가는 그런 기대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0: 1008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또 감사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008님에게 또 이렇게 깨끗한 그런 보금자리를 주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동안 공사로 많이 분주했는데 공사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끝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1008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또한 복을 받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이재영 목사님께서 기대해 주신 대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저는 20년 넘게 얼굴에 피부염과 트러블로 너무 고생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꺼려질 때가 있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혈류병을 앓은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 같이 오랫동안 또 제 얼굴에 피부 트러블 근원이 말라서 깨끗하게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여성으로서 이렇게 얼굴에 피부염과 트러블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1: 그러게요.
0: 들고요.
1: 네.
0: 또 기도 제목 가운데 분명히 이 익명으로 올려주셨지만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른 것 같이 말씀을 붙잡고
1: 네.
0: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익명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신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랜 기간 피부염과 트러블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상처받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에게 새 힘 주시고 무기력해지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이 꺼려지는 그 모든 상처받는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른 것과 같이 하나님 피부 트러블의 근원이 또한 마르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아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얼굴에 피부까지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기도대로 피부 트러블 깨끗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네, 7087 성도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부모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0: 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올려주셨는데요.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1: 네,
0: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7087님의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0: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설득이나 계획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때에 한 영혼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7087님의 부모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가정의 복음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기도저축 통장의 그 잔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하나님, 남편이 물질 때문에 연락이 안 되고 집에도 안 온 지 벌써 두 달이 넘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가정 모든 문제는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나는 오직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0: 아멘. 네. 우리 익명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올려주신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두고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1: 아멘.
0: 익명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남편과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다시금 그 가정이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성도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1: 아멘.
0: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귀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간절한 기도 제목, 믿음의 기도, 또 눈물의 기도,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더 드림교회 이재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과 간절한 기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의 류순옥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상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우리 1절 읽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주의 장막은 한마디로 교회를 가리키죠. 히브리 원문에서 그런데 장막은 목수용입니다. 이 당시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었고 또 밖에는 이방인의 뜰까지 있었는데 이 모든 공간을 다 주의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 새로운 교회 본당뿐 아니라 들어오는 로비, 라운지, 이런 교육부서실 모두를 다 뜻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을 영어 성경에서는 Your Dwelling Place라고 했습니다. 주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라고 했어요. 이 시인에게 교회가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것은 꼭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이방 제국에도 왕궁들도 시설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성막에는 주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고 쇠약합니다. 이거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정신이 뻥 나갈 정도로 그리워했다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을 건성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마치 첫사랑에 처음 빠진 소년처럼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건물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이 공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랑했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르죠. 지금 시인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어. 이 시인은 성전에 밤낮 없이 오는 사람인데도 그리워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차 몰고 나가는데 벌써 그 다음 주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리워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성전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키에케콜이 말하기를 이 세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종교인은 눈에 보이는 의식과 건물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 좋은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 아닌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가슴이 뛰는 그런 열정이 아직도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름질할 것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부르짖다 히브리어 라나는 기뻐 외친다는 뜻이면서 슬플 때 탄식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나올 때 우리는 인생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밝은 햇살이 비칠 때나 비바람이 칠 때나 상관없이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 앞에 안겨서 웃고 슬프면 슬픈 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울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주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뜨거워지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나 제비는 보잘것없는 미물입니다. 그런데 집이 없을 때는 얼마나 불안하고 어디서 잡아먹힐지 모르는 그런 외로운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것은 마침내 집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도 집이 있는 사람은 방랑자가 아닙니다. 집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입니다. 근데 참새가 주의 제단에서 자기 보금자리를 얻었다. 영어성에 보니까 found a home. 마침내 안착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참새같이 외로운 영혼들이 마침내 안착할 수 있는 집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얼마나 성취했냐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이제 집으로 돌아오겠니? 이걸 물어보십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허함이 모든 인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목마름의 마지막 대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세상에서 얻지 못한 사람들이 하늘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는 집을 나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영원한 집을 찾아올 수 있게 해주는 브릿지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제단에서 참새가 제집을 얻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많은 시설이 있는데 하필이면 주의 제단이라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제단은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곳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들이 그냥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서 그 제단을 통해서 탕자는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집을 떠나던 탕자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도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교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5절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부터는 말씀의 세팅이 성전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 길가로 나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을 영어 성경에서는 whose hearts are set on pilgrimage,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순례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이 땅에서는 이방인

이었고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천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컫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성이 바로 셀레스티얼 시티 천성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떠나 누리는 어떤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가장 나은 문지기의 영광이 훨씬 낫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이렇게 하늘나라 중심으로 바뀐 사람은 돈이 절대 가치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돈을 벌고 씁니다.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화는 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는 달리 교회 와서 뭐 내가 무슨 명품을 가졌네 이런 거 하면은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치관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례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6절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는 그야말로 고통의 눈물을 빼는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이 고난 부딪히게 되는 이 굴곡의 여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어린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하고 울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으로 지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까 뭐 너무 서러워가지고 막 눈물이 터지는 거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어린아이 때 터지는 눈물은 가장 가벼운 눈물이죠. 살아보면 정말 우리는 배신에 부르르 떠는 눈물도 있고 실패와 좌절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배고픔의 눈물 이런 것들을 수없이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도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여기 보니까 지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Pass through, 머무르지 않는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지만 Pass through, 지나갈 것이다. 마귀는 너는 여기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지나갈 것이다.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쓰러지지 않는 것은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순례자의 여정에서 철로역성에 보면 그것은 말씀의 샘이었어요. 처음에 멸망도시를 떠나게 된 것도 크리스천이 말씀을 읽으면서부터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 십자가 앞에서도 두루마기 말씀을 받았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무서운 마귀의 공격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도 그는 말씀의 검으로 살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꿰뚫고 나올 때도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살았고 절망 거인 감옥에서 절망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떡은 우리의 육을 살리지만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잖아요. 교회는 풍성한 말씀의 꼴로 성도들을 살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순례길 여정에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른 길을 찾지 말고 말씀과 기도, 믿음의 정도로 돌아와야 돼요. 거기에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샘을 먹고 우리는 순례길에서 휘청하다가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휘청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택할 때마다 그 고갯자락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터졌어. 어려워도 주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오아시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얻는다는 말이 이 사람이 지칠 줄을 모른다는 거죠. 희한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길을 가

하면 갈수록 힘이 더 줄어들어요. 약해져요. 나중에는 탈진돼서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정반대로 가면 갈수록 쌩쌩해지는 거죠.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펄펄하게 뛰는 선수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중간에서 계속해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푹 쉬어서 새 힘을 얻는다고요? 아니에요. 하와이에 휴가를 가서 새 힘을 얻어요? 아니. 여호와를 앙망했기 때문에 새 힘이 나온 거지. 먼 길을 떠나온 순례자들이지만 힘들었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앙망할 때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순례길에서 역경을 만날 때마다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아, 또 새로운 위기가 왔구나. 하나님이 이를 넘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겠구나. 기적 하는데요. 기적은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승리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승리가 있는 거죠. 위기가 왔잖아요. 기적이 옆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힘을 주실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우리는 어제를 살았어요. 뒤돌아보면 이거 어떻게 살았나 싶죠. 오늘은 또 오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내일은 이길 수 있는 새 은혜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체는 휘청휘청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순례길 여정을 통과하면서 크리스천이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고난의 순례길을 갈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하세요.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한참 돌아보면은 내가 생각보다 훌륭해져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make it a place of springs. 순례자들이 그곳에서 샘물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들어섰을 때는 메마른 땅이었는데 그들이 떠날 때에는 샘물을 남겨두고 가서 그 다음 오는 순례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죠.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사역이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우리 교회 가장 훌륭한 순장들은 자기가 가장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견뎌낸 순장들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그들의 고난이 사역이 되었어요. 그들의 실패가 지혜를 만들었어요.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그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메마른 땅을 이겨낸 그 간증을 그 다음 순례자들에게 은혜의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는 고난을 은혜로 극복해서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은 상처를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한 거죠. 재해석하니까 이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간증과 찬양이 됩니다. 철로 역정에서 순례길 곳곳에서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크리스천에게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미궁에 들어갔을 때도 간증해달라 그랬고 크리스천과 신실도 걸어가면서 계속 간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간증이 희한한 게 듣는 사람도 은혜 받지만 하는 사람도 은혜 받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끝없이 간증으로 서로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최근에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간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간증이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순례자들에게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했어요. 이른비는 팔레스타인에서 파종기인 9월 중순부터 10월경에 내리는 비인데 건조기 동안에 딱딱해진 땅을 촉촉하게 적셔줘가지고 씨앗을 파종할 수 있도록 완전히 환경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비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도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가 그냥 메마른 땅에 땅을 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비로 축축하게 적셔주셔야 은혜가 터지는 거죠. 세상 사람도 열심히 하고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이른비를 내려주세요.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다른 거죠. 근데 희한해요. 몸은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 거예요. 우리는 고난받았을 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죠.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순례자들이여 너희들은 눈물골짜기로 지나고 있지만 실은 복받고 있어. 여러분 순례의 길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고난 속을 지나고 했다고 해서 저주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인 모르는 복이 있어요. 고난이 축복의 기회로 바뀌는 거지.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젠슨 프랭클린 목사님은 한번 설교하면

또 미국 전역으로 TV 방송이 나가고 책만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굉장히 영향력이 큰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참 자기 대학생 딸이 속을 썩이던 때가 있었대요. 부모한테 너무 반항해갖고 기숙사로 강제로 가서 데려오면 또 집 나가고 연락 끊고 집 나가고 일방적으로 남자친구랑 결혼해놓고 혼인신고하고 결혼 통보하고 이런 일을 막 하면서 부모는 너무나 목사님 딸인데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교회는 계속 성장했대요. 사역은 계속 부흥했다는 거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딸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고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연한 마음을 통해 더 큰 부흥을 일으키셨고 나중에는 그 딸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몸은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해는 우리 모든 힘을 공급하는 에너지고 방패는 모든 악한 공격을 막아주는 보호장치예요. 하나님이 순례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고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설마 자기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문제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서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님은 지금도 주고 계세요. 다만 지금 우리가 좀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축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 있어도 은혜는 계속 임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축복이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몸도 확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도깨비 방망이 믿음이에요. 성도의 축복은 오히려 고난이 꺾을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몸의 병이 아직 낫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아직 많이 어렵지만 무너진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교회에 꼭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사업하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셨어요. 한국에서 사업하다 보면 정말 특히 CEO는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인 되시는 분이 너무 속이 상하셨는지 목사님 저 남편 감옥에 가니까 성도들 볼 면목이 없어서 당분간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지. 저한테 혼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어려울 때 그건 마치 환자가 나 몸 나을 때까지 병원 안 오겠다 그런 건 똑같은 거다. 어려울 때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 뭔 소리냐. 아무래도 이분이 정신교육이 덜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남편분 재소자 면회를 신청했어요. 가가지고 부인 데리고 가고 남편 앞에서 이럴 때일수록 집사님 교회에 붙어 있으셔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남편분이 거기 계시는 동안에 제가 그냥 매주 설교문을 편지로 넣어드렸어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든든한 교회 일꾼이 됐는지 몰라요. 지금은 저한테 고마워하시죠. 목사님 그때 제 손을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좌천되고 아프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튈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땅끝까지 가서 여러분을 지켜볼 텐데 그럴수록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때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고난 중에 위로하고 격려하며 가기를 원하세요. 힘들 때일수록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죠. 4절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뭐겠어요? 늘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주의 집에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붙어 있는 자들,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들에게는 항상 찬송이 있을 거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찬송하면요 마귀가 떠날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순례자의 여정은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서두에서 말했는데 이 고라 자손이 자기들만 좋으라고 이 찬송시 썼겠어요? 자기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고백을 들려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철로역정도 보면 크리스천이 천성으로 입성하고 나서 제2부가 있어요.

0: 크리스천의 아내와 내 자녀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순례길을 또 떠나요. 개인의 구원이 가족의 구원과 연결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철로역정 2부에 읽어보면 이 가족들이 천성으로 가는 여정은 아버지 크리스천이 간 길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먼저 간 믿음의 영웅 아버지 크리스천의 명성이 사방에 퍼져 있어가지고 순례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나와가지고 너 크리스천 패밀리냐고, 나 너의 아버지 안다, 따라와, 그러면서 도와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끌어주고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가면서 막 너무나 많은 대적들과 싸워놨기 때문에 아버지 때는 간신히 살아남았던 대적들을 이 자녀 세대에서 완전히 정복하면서 전진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2대, 3대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믿음의 3대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 할아버님이 장로이셨고 우리 아버님이 목사셨는데 우리 할아버님 아버님 때는 한국이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목사 장로가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분들의 눈물에 목회 여정이 있었으니까 저는 저 공으로 먹고 가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닦아놓은 길로 전진하며 승리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훨씬 더 쉽게 은혜롭게 세계복음화의 길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때도 교회를 떠나지 말자. 서로를 격려하며 이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597-0691번 새로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9월 14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지역교회와 기독단체들이 모여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실천해온 경험을 나누는 제1회 2026 사회선교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성서한국과 수원선교회, 광교산울교회가 경기 수원 수원선교회에서 제1회 2026 사회선교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8개 기독단체와 교회의 사회선교 실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취약가정 청소년과 성인 멘토를 1대1로 연결하는 러빙핸즈의 친구 맺기 사역과 성도 3명이 모여 노숙인 나눔과 환경활동을 펼치는 광교산울교회의 자발적 동아리 사역이 주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개혁과 환경인권운동가를 해외 선교사처럼 지원하는 수원선교회의 사회선교사 7명 지원제도와 2014년부터 세월호 유가족 및 해고 노동자 현장에 연대한 새맘교회의 지속적인 사역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새맘교회 이수연 목사는 사회선교가 이웃 가까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미래 목회 포럼이 지난 11일 충남 부여군 송악교회에서 부여군 기독교 연합회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부여 지역 인구 감소 극복 세미나를 개최하고 농특산품 공동구매와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협약에 앞서 2026년 추석 명절 고향교회 방문 감사예배를 드리고 부여 지역 농촌 미자립교회 10곳에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여 지역은 인구 약 5만 7천 명 수준으로 188개 교회 중 156개 교회가 면단위에 위치해 목회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백낙균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교회를 기억하고 명절마다 함께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소망교도소가 최근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 대강당에서 수용자 1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2010년 소망교도소 개청 이후 단일 세례식으로는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세례식에는 교계 관계자와 수세자 가족 등 8명이 집례에 참가했으며 누적 수세자 수는 700여 명에 이릅니다. 세례식에 앞서 수용자 19명과 가족 34명이 참여하는 가족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으며 수용자들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수용자의 변화와 회복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가족과 교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실천신학회가 어제 강원도 춘천동부교회에서 제101회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용인고기교회와 춘천동부교회의 마을목회 사례를 미래목회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0: 예술대회에서는 난초 판매액 일부를 모아 2006년 밤토실 도서관을 설립하고 마을 주민들과 생태교실 및 공동체를 운영해온 용인고기교회의 사례와 디아코니아 학교를 통해 사단법인 동부디아코니아를 세우고 지역복지기관을 위탁 운영해온 춘천동부교회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국내 교인 감소에 대응해 교회의 미래는 규모가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의미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이자 래퍼 양동근 씨가 1955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청년 조용기 목사의 신앙과 목회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에서 청년 조용기의 목소리 연기를 맡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는 70년 만에 발굴된 6필 투병일기와 미공개 편지를 바탕으로 제작된 97분 분량의 영화로 양동근 씨는 조용기 목사의 편지와 일기를 읽으며 예수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와 복음의 메시지를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담아냈습니다. 양 씨는 이번 작품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 전해진 사랑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BC
1: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스며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삶 속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시간, 예수로 스며들다.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연인과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등 다양한 사랑이 있죠.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함께 살아갑시다.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담은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요즘 덥지도 춥지도 딱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 여러분 주말에 나들이는 다녀오셨나요?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서울에 본가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아침에 아버지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갔었는데요. 아침 공기가 얼마나 좋던지요. 참 이 가을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침에 느껴지는 그 선선하고 시원한 공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아침에 꼭 산책해보시고요. 이 가을 날씨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찬양 그리고 이번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가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라이트온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송정미의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17분 29초 30초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을 맞아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이번 주말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문자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9076번님께서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이었던 아침에 웃으면서 쏟아오르며 들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또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874번님께서도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주에서 우리 둘째 소유리와 시은이가 와서 인근 맛집에 가서 냉면이랑 만두도 먹고 커피랑 빵도 사고 다이소 가서 우리 소유리 준비물도 사고 또 장난감도 사고 또 그렇게 놀다가 일찍 4시에 진주로 넘어갔네요 하면서 이번 주말에 또 우리 둘째 따님분들이신가요? 손녀분들이신가요? 함께 맛있는 것도 드시고 다이소에서 쇼핑도 하시고 우리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고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891번님께서는요. 요즘 가을을 즐길 여유와 평안이 부족해서 좀 곤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네,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그죠. 가을이 오면은 물론 이 더위가 끝나고 오는 그런 평안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공고함과 여유 없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8891번님께서 신청하신 나는 믿네 찬양 나눌 텐데요. 찬양 나눈 후에 오늘 또 피곤한 월요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피곤한 월요병, 월요일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퀴즈도 하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집중하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남미워십의 나는 믿네입니다.

월요일 점심 아직 잠자는 우리의 두뇌를 깨워봅니다. 혹시 지금 하품하셨나요? 점심 먹고 지금 피곤하신가요? 찬성가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는 일석이조 퀴즈 타임 찬성 더하기. 매주 월요일 잠자는 주말 동안 잠들고 있었던 우리의 두뇌를 깨우기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찬송가 두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찬송가 두 곡을 들으시고 두 찬송가의 장수를, 몇 장의 찬송가인지 장수를 더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 찬송가 21장이죠. 다 찬양하여라. 제가 다 찬양하여라를 들려드린 후에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를 들려드렸다면 찬송가 21장인 다 찬양하여라 더하기 새 찬송가 86장인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해서 정답은 107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찬송가 두 곡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가 21장인 다 찬양하여라, 그리고 찬송가 86장인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렇게 두 곡을 연달아 들려드리면요, 이제 21 더하기 86 해서 107이라고 두 찬송가의 장수를 더해서 보내주시는 게 오늘의 퀴즈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찬송가 두 곡을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월요일 타파 잠든 뇌를 번쩍 깨워주는 이 시간 찬송 더하기,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준비되셨다면 오늘의 첫 번째 찬송가 들려드립니다.

찬송 더하기 첫 번째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셨죠? 어떤 곡인지는 마지막에 두 곡마저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두 곡의 찬송가를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찬송가 그리고 두 번째 찬송가의 장수, 몇 장의 찬송가였는지 두 숫자를 더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새 찬송가 기준의 그 장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통일 찬송가가 아니라 새 찬송가 기준의 찬송가입니다. 그럼 준비되셨다면 이어서 두 번째 찬송 바로 들려드립니다.

찬송 더하기 오늘 두 곡의 찬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이 중에 오답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자 찬송가 두 곡을 알아도 사실 이게 더하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하기까지 잘 해주셔야 이 정답이 도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두 곡의 찬송가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찬송가 두 곡의 장수를 합쳤을 때 과연 그 숫자는 무엇일지 이 시간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무료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찬양 한 곡 나눈 후에 오늘의 정답 발표해 보겠습니다.

한웅재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양 나누고 왔습니다. 찬송 더하기 오늘 첫 번째 문제 드려봤는데요. 지금 바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정답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들려드렸던 찬양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죠. 이 찬송가는 바로 43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진 찬양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였는데요. 이 찬송가가 488장입니다. 그럼 이 두 숫자를 더하면요? 바로 오늘의 정답은 918이었습니다. 3874번님께서는 430 더하기 488, 918입니다. 또 7091번님께서 918장입니다. 수고하세요. 또 0552번님께서 918 찬송 더하기 정답 하시고 9246번님 또 9246번님께서는 사실 한번 틀리셨다가 또 다시 보내주셨어요. 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9076번님께서도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합쳐서 918이네요 해주셨고, 3727번님께서도 식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정답은 918이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주말 동안 잠들었던 우리의 두뇌를 바짝바짝 깨우기 위해서 찬송 더하기로 찬송과 그리고 덧셈까지 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하루 한 장 들려드립니다.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시편 45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땅들을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3727번님께서 시편 아멘 하셨고 또 9076번님께서 아멘, 이 성경구절에 찬양이 들어있네요. 크신 주께 찬양이요 라고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듯이 이번 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린 죄를 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피 흘린 죄를 제하는 은혜를 얻으려면 첫째, 내 타심을 고백하며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해요. 들판에서 시체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억울한 죽음인데 범인을 찾을 수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미제 사건 앞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2절에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라고 해요. 지도자들이 직접 나가서 거리를 재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가까운 성읍을 찾아낸 후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일 처리를 맡깁니다. 죽인 사람도 아니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가까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과 문제에 대해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는 저는 몰라요. 저랑 상관없어요. 하며 모르는 채 하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운 자에게 물으세요. 3절, 4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목을 꺾으라고 합니다. 아무 소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귀한 재물을 택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렇게 값을 치르는 일이에요. 대충 때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은 일입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에서는 소그룹에서 한 지체가 넘어지면 리더가 자기 잘못도 아닌데 함께 아파하며 스스로 회개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바로 이런 게 가까이 있는 자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지체의 죄에 대해서 성읍의 장로격인 리더가 함께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파하면서 그 지체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도망간 일은 무엇인가요? 가정과 공동체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 흘린 죄를 제하려면 둘째,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5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고해요.

장로들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해요. 6절과 7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라고 해요. 손을 씻는다는 건 결백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죽이

얹고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곁에 지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직접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을 빼서는 안 돼요. 비록 내게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 해도 여전히 그 사람 곁에, 그 공동체 곁에 머물러 함께 낮아지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잘못 없어요 하며 모르는 체 하면서 떠나버린 관계는 없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지체나 공동체에 남아서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까? 남편의 음란으로 괴로웠으나 함께 짐을 져주는 공동체 지체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몇달전 남편의 데이트 앱 채팅과 음란이 드러났어요. 남편은 정신과에 가서 중독 진단을 받았고, 신혼 초부터 남편의 잦은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낸 저는 오랜 상처가 올라와 괴로웠지요. 남편을 향한 원망과 자책 속에 엎드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같은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셨어요. 얼마 전 남편은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러자 지체들도 연약하고 음란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나누고 7절의 장로들처럼 남편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며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골짜기 같은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는 은혜의 물이 흘렀어요. 모임 마지막에 각 부부끼리 포옹할 때는 하나님이 저의 피 섞인 눈물을 보시고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닦아주시는 것 같았지요. 9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고 하세요. 이제 시작된 남편의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 두렵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공동체의 정직한 고백을 통해 이미 저희 부부에게 흘러오고 있어 감사해요. 남편이 20년 만에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와 자기 죄와 수치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이 짐을 함께 져준 소그룹 공동체에도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 가정이 아직 멍에를 메지 않은 암송아지처럼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속량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범인은 딱한 사람인데 기도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 드려져요. 왜일까요? 한 사람의 죄가 온 공동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이에요.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고하지요. 정직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내 식구 내 편만 생각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온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 자식, 내 가족이 아프면 밤새 염려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이웃이나 교회, 나라가 아파하는 일 앞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거룩해질수록 저절로 그 아픔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세요. 처음부터 세상 걱정, 나라 걱정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가정, 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공동체와 나라로 애통함의 범위가 넓어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 자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오염된 나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대속으로만 씻길 수 있어요. 멍에를 메지 않은 순수한 암송아지가 희생된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내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할 때 진정한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죄는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어요. 억울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낮아지며 내 식구의 아픔을 넘어 공동체와 이웃의 아픔까지 내 죄로 여기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 위에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상관없다고 여기며 외면해온 아픔들이 실상은 제 책임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짊어져야 할 짐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억울하다 여기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만 했습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가족이나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긴 교만함과 무정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런 저희를 위해 영원한 화목

0: 목재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공동체와 이웃, 이 나라의 죄와 아픔까지 내 탓으로 여기며 애통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조롭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일본 찬양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해피데이 9월 1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지난주 북한 선수단이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2016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해서인데 북한이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축구와 역도, 레슬링과 같은 14개 종목의 선수 107명이 출전을 하고요. 지원 인력까지 합치면 200명이 조금 안 되는 큰 규모의 선수단이죠. 북한은 그동안 아시안게임에서 사격과 역도에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오곤 했는데 1974년에 처음 출전한 이후에 지금까지 따낸 메달만 수백 개에 이른다고 하죠. 정치적으로는 문을 굳게 닫고 있어도 스포츠에서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뛰고 마주할 수 있는 장이 점차 더 마련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우린 이런 바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남과 북의 청년들이 국가대표의 그런 경기를 넘어서 가을이 되면 교회에서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봄마다 소풍도 가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함께 만나서 같은 편이 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웃으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뛰는 북한 사회가 아니라 한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참 은혜를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의 그날을 꿈꾸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OFP데이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체육대회 가운데 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응원하고 나아갈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나눠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찬송 함께합니다.

첫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멋있다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날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북한을 변화시키는 복음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우리의 기도, 오늘의 출석 인사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도, 계신 지역까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1069번으로 보내주고 계세요.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기도로 이 한 줄 한 줄로도 출석 인사 남겨주고 계시고요. 요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저의 상처를 알게 됐습니다. 북한 분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주님 안에서 진솔하게 또 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이 은혜를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흘러들어갈 축복의 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청취자분도 계시고요. 포항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제 자신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청취자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1톤 트럭 안에서 작업 기다리면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마음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와, 극동방송을 통해서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과 시선이 감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직접 나의 마음판에, 나의 마음밭에 담고 심기우는 건 우리 청취자분의 너무나 귀한 순종의 걸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순종으로 싹이 움틀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실 때 OFP데이 극동방송 찾아와 주셔서 꼭 남겨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신청 찬송으로 채워가는 월요일의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는 월요일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오늘의 선곡,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시간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도에서 온 에스더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270장 편찮은 주님이 사랑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가, 예수님이 구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 승리하신 십자가로 매일 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얻으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찬송이 사랑하는 나의 고향 땅 열방까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간증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고향 북녘 땅에도 이 찬양이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북한에서 온 에스더 자매의 선곡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에스더 자매의 선곡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먼저는 찬양사역자 강

이 찬양이 사랑하는 고향 땅 북한까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에서 온 에스더 자매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에스더 자매의 목소리, 에스더 자매의 찬양을 기억하면서 저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신청 찬송도 함께 나눠주고 계신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3324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저희가 잠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 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곡물팩 세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신청 찬송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고주의 십자가 보혈로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찬양까지 함께 하셨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9951님도 남겨주셨어요. 복음통일이 속히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복음통일에 너무 기대가 되어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날이 머잖았겠죠. 그리고 같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기도의 한 줄 나누면서 선물까지 받고 싶어요 하시는 청취자분도 계신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 줄 한 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방송 마치고요. 한 분 한 분 읽은 후에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물정 1069번으로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받아보신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 복음 통일의 그날을 계속해서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루터, 증언거리, 칼빈 선생님이 이 개혁운동이 학문과 영성을 겸비했어요. 이 세 분 어른도 학문성의 최고의 학문성이었어. 교수였고 책을 칼 기독교 강조 보세요. 정말 그 속에 진주 같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른들에게는 영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성. 학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학문이 영성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서 말씀을 통하고 글을 쓸 때 우리에게 가슴을 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학문의 명예의 물질의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한국에 인류학계 나오고 미국에서 학문성이 있어. 칼빈 대학교, 후리 대학교, 위스덤 미스터 신학교. 자기 나름대로는 학문성이 확 있지.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는 거예요. 학문을 믿는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안 믿나? 아,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주일날 나오지.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학문에 더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인데 우상인지를 모르고 가르치는 거로 사명으로 끝나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그 사람 대놓고 너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학문 학교를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렇게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걸 도리도리 하다가 지금은 말이야 3년 전부터 슬슬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졌을 때 종교의 개혁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런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일어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는 학자를 통해서 백석총회를 통해서 백석대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우대솔라 개혁주의 신학을 얘기하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아, 참 그렇지. 그것도 오뚝 인상이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 원죄,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뤘다고 하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이거를 안 믿으면요 절대로 목회자가 또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그걸 믿어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없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는다. 그건 거짓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아담부터 온 모든 그 원죄를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오늘의 백석총회 오늘의 백석대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죄를 소유한 인간은 누구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보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사랑하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심려하는 자의 특징과 맺는 열매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려를 당하나니 심려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심려를 당한다는 역동성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먼저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주권적인 은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심려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말씀으로 하늘문을 여실 때 성령을 통해 인간이 반응하며 돌파하는 하나님의 신인 협력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심려하는 자의 특징과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한계와 한계역을 돌파하는 영적인 용기입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자겠죠.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수많은 환경적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돌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헬로싱 아일은 여인이 12년 동안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사람들의 비난과 법적인 부정을 무릅쓰고 어느 날 군중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영적인 침노가 그녀를 구원한 것이죠. 병을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영적인 집착과 불태전의 기도입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게 지키며 응답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깊은 인내 시간을 거쳐 마침내 응답을 받아내는 기적과 확신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그녀는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겸손히 천국을 심노하여 그런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셨죠.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아를 파쇄하고 거룩을 취하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겠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하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말씀하시는 사랑, 희락, 화평 등 이런 열매들이 삶에 풍성하게 맺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황층의 엄청난 압박과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여기 서 있나이다 하는 나를 도우소서라고 선언하며 세상의 부귀영화 대신 하나님의 진리를 택해 천국을 침노했습니다. 네 번째, 영적인 영양분을 빼앗는 가라지를 속아내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명확히 구분하여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잡초를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혼란과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신앙의 성숙과 평안의 열매를 거둡니다. 정원사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잔가지와 잡초를 과감히 베어내듯이 천국을 심나는 자는 영적인 해가 되는 문화 관계 습관을 잘라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전도와 사랑의 실천, 바로 아가페겠죠. 자신이 받은 은혜를 혼자 소유하지 않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로서 기도하고 구원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생명을 거는 분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와 하늘나라 생명이 퍼져가는 그 역사를 보는 귀한 열매를 맺는 분이겠죠. 아프리카 식인종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존 패턴 선교사는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품고 침노하여 결국 그 부족 전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 영역과 사단의 전략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적인 자만과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체험이나 기도의 분량이 많아질 때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는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너는 열심히 있으니 영적으로 우월해 라고 속여서 타인을 판단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깨어있을 영역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겸손을 지켜야 되겠지요. 그 다음이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소급함입니다. 침노를 내 열정과 내 스케줄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라는 열심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내 힘으로 지금 당장 무슨 일이라도 할수 있어.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깨실 영역은 침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때, 이 카이로스의 때, 시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병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번아웃과 육체의 소홀입니다. 영적인 일에 너무 집중하다가 때로 건강, 가정, 일상생활의 균형을 무너뜨리면 안 되겠죠. 사단의 전략은 영적 열심을 극단으로 몰고 가 몸과 마음을 고갈시킴으로써 결국 신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영역은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 주신 떡과 물을 먹고 휴식하는 지혜로운 분복과 안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적인 행위의 함정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침례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나 열심과 공로가 되는 순간 율법주의로 떨어지게 되겠죠. 사단의 전략은 내가 오늘 기도를 한 시간 못했으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며 정죄감과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침노의 근거는 나의 의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의 타협 및 분주함의 은폐겠죠. 거룩한 침노를 하다가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올때 은근슬쩍 영적인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사단의 전략은 신앙생활도 좋지만 사역이나 세상 일로 바쁘게 만들자라며 골방에서 기도를 빼앗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영역은 마르다처럼 일에 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서 더 좋은 본질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침노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 하늘문을 여시는 그 은혜에 대한 거룩한 응답인 것입니다.

0: 하나님이 지금도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 한복판에 하늘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주권적으로 찾아오신 그 은혜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날마다 기도와 순종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수많은 영혼을 제자로 삼아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천국 복음의 확장과 권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자신과 가정 그리고 일터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삶의 모든 영역의 기쁨으로 확장해 나가는 능력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로에 위치한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1-742-1968 혹은 휴대전화 010-4557-1734번 센텀 주님의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10-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추계 부흥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교회에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피아노 전공자를 우대하며 주 업무는 일부 예배 반주 및 격주 오후 예배 반주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온 콰이어가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찬양과 합창을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805-585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교회에서 사무간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한글 오피스와 엑셀 및 문서 작업에 능숙한 여성 세례교인입니다. 지원 방법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메일 주소 등 자세한 사항은 051-747-009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9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1-559-39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샵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1: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교회는 저희처럼 자체적인 건물이 없어서 어느 학교의 강단을 빌려서 예배하는 교회였는데 한창 예배가 준비되고 있을 때 비둘기 한 마리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다들 예배 준비하느라 바빠서 비둘기가 들어온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 성도의 눈에 천장 난간에 앉아있는 비둘기가 발견이 된 거죠. 참 이 성도도 문제예요. 예배 시간에 굳이 왜 천장을 봤는지. 근데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는 예배 담당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목사님, 천장 난간에 앉아있는 비둘기 보이죠? 분명 예배에 방해가 될 것이니 조치 바랍니다. 여러분 딱 이런 문자 받으면요 목사님들은 당황합니다.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답문을 보내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둘기가 예배당 안을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심지어 누군가에게 똥을 싸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예배 시간 내내 비둘기가 신나게 이 강당 천장을 날아다니는 겁니다. 파다닥 파다닥 이러면서.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원하게 뭘 먹었는지 똥도 싼 거죠. 똥을 맞습니다. 진짜 큰 예배에 방해가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의 반응이 완전히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어떤 성도는 비둘기가 예배를 방해해서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비둘기 덕분에 간만에 예배에 집중해서 할 수 있었다고 말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목적의 차이죠. 본질의 차이예요. 지금 나는 왜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그 목적과 본질의 차이 때문에 누군가는 비둘기 한 마리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비둘기 한 마리 덕분에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 기로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녀에게는 예배의 목적, 그 본질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였느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함에 있어서 예배의 본질, 그 목적을 방해하는 게 뭐였을까요? 예배 장소의 문제였던 거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그 예배의 장소가 이 여인에게는 예배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려면,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예배 장소와 관련돼서 왜 이런 갈등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어디서 예배해야 되죠? 어디서 예배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죠. 구약시대에 성막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성막이 이동이 가능한 하나님의 예배처였다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 정착 이후에 성막이 고스란히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여기까지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또 하나의 성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또 하나의 성전, 그게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심산에 있었어요. 놀랍죠?

우리는 예루살렘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심산에 또 하나의 성전이 존재할 수 있었던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때 대부분은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방에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소수의 사람들만 그 땅에 남아서 인접한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그 맥락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 역시도요, 여호와 신앙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족장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 예배하기 위해 그들이 늘 단을 쌓았던 곳, 거기가 어디냐면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벳엘, 그 벳엘에 위치한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짓고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전 3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성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인정 안 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도리어 주전 128년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는 그리심산의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요, 서로 미워합니다. 경멸합니다. 예배의 장소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근데 대단한 건 뭐냐면, 저도 이걸 보고 왔는데, 비록 그리심 이 성전은 사라졌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사마리아인들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200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성전이 있던 그리심산 언덕에 성전 없는 상태로 계속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20절을 제가 의역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계속 예배해 왔는데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예수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지금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예수님이 될 이유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찾을 생각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뜻밖에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배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가 본질적인 예배의 조건이 아니라 너희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의 내용, 그리고 예배의 정확한 대상과 목적, 그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나머지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예배자인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예배의 내용이고 본질인지, 또 무엇이 예배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배의 대상이고 목적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인 우리가 간절히 갈망해야 될 예배의 내용, 본질,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예배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느냐?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 장소에 대해서만 궁금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상반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영이시니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일까요? 영이시니 무소부재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기억하고 있었던 그날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단순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생명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만나게 되면, 영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만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강조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라는 의미로 확장되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깁니다. 근데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나가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6장에서 일으키세요.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표적도 예수님이 일으키시죠. 근데 그러고 나서 오병이어와 바다를 잠잠케 하신 표적을 나타내신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장 48절 보니까 내가 곧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이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와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이 먹은 게 단순히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빵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먹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 그게 바로 그들이 먹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또 바다가 잠잠케 된 건 역시도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풍랑이 다스려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살리는 능력, 생명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다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만나면 어떤 의미가 돼요? 생명이고 살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예배로 나올 때 우리의 예배의 목적,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바라보고 누려야 할 내용, 바로 그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창조주가 되신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배를 통해 생명의 창조주가 행하시는 생명잔치를 참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의 샘물이 기쁨 가운데 터져나와 마시고 누리고 있는 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다시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정말 중요하고 익히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는데 24절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나요?

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그걸 어떤 의미로 받으시고 지금 아멘하신 것입니까? 사실 이전 성경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똑같은 원어예요. 푸뉴마 카이 알레데이아. 근데 왜 어떤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하고 또 왜 어떤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강조점의 차이인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내면과 나의 마음 밭에 있는 거예요. 내가 더욱 진실하고 더욱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뜻과 온전한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의미의 강조점인 거죠. 반면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중심을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마음에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는 것이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 두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성령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갈망하며 예배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질문.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맞을까요? 강조점은 후자에 조금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건강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두 개의 번역이 다 옳아요.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무엇보다도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에는 죄인 된 나의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 된 나의 힘으로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느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느냐? 신령과 진정의 상태로 만들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하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안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두 가지 관점이 하나로 딱 귀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뭐냐? 우리 같이 고백하며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공연입니까? 만약에 공연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의 예배 인도하는 모습과 설교는 몇 점인가? 만약에 오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공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찬양대도 시온 찬양대도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점수를 받아야 되고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관객의 태도도 다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연기입니까? 만약에 예배가 연기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연기를 좀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좋은 설교가 있다고 해서 은혜가 충만

예배에 나의 심령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오늘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이,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의 성격과 나의 판단과 내 인생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접촉과 친밀함의 교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하는 내내 오늘 찬양이 시작될 때부터, 아니 여러분들이 예배를 떠올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내면에 삼위 하나님, 그분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온통 나의 생각이 그분의 은혜를 향한 갈망으로 충만해서 하늘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붙들어주심의 이 영적인 친밀함과 영적인 만남이 예배를 통해 경험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친밀함의 만남, 그 인격적인 교제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삼위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분이, 그분들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갈망해야 하는 거죠. 저는 이 예배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로놓음에 등장하는 한 가지 예화가 자꾸 떠올라요. 어떤 이 소를 목양하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한 13살, 12살 정도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소를 풀을 먹이고 있었는데 한눈을 판 사이에 갑자기 소가 사라진 거예요. 이 소가 이 여인에게는 전부인데 찾기, 막 찾아 헤매는 거죠. 이 들판에 가도 소가 없고 저 들판에 가도 소가 없고 이 산에 가도 소가 없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필이면 그 시간이, 소를 찾아야 되는 그 시간이 약속된 예배의 시간이었던 거죠. 고민을 합니다. 계속 소를 찾을 것인가, 계속 이 예배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가 결단을 하고 예배의 장소로 가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이 많겠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내가 문을 잘 잠그고 왔는지, 아이들은 잘 있는지, 별의별 걱정이 다 있는 것처럼 이 아이는 집 나간 소를 향해서 간절한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아주 감격스러운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집 나간 소가 예배가 끝나는 순간 문 밖에서 매, 매. 여러분 그 감격을 어떻게 잊겠어요? 이 어린 이 소녀는 아마 평생의 예배자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했을 때 마치 그 예배의 보상으로 임하듯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소가 예배당 앞에 택배로 도착해 있는 것을 어떻게 잊겠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둘기 이야기 기억하시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은 비둘기가 날아다녔고 같이 예배의 방해를 받았어요. 근데 누군가는 말하죠. 비둘기 때문에 은혜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는 고백하죠. 이상하게 비둘기 덕분에 오늘 예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배의 목적과 본질이 달라졌죠. 예배의 내용이 달라졌죠. 어떻게요? 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라봤고 예배 시간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봤죠. 예배 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분위기의 문제도 아니고

0: 내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살림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마다 어떻게 간구하고 구해야 되느냐, 화면을 보시죠.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예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런 나에게 생명의 샘이 터지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할 때 그 예배는 인생 최고의 은혜를 맛보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붙잡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동부교회 051-529-9018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1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혜수입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고! 아무래도 고급진 발음이 안 나오네요. 전 장대진입니다.

0: 네, 오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1: 아멘. 아, 살면서 예수님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0: 네.
1: 꿈에라도 우리 주님 옷자락 좀 한번 봤으면, 만져봤으면 하는 소원이 있지만, 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멘입니다.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만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도 말씀 카드 보내드리는데요. 여러분, 고열수 PD가 이거 직접 뭐 디자인은 안 하지만 부탁을 해서 특별히 받아오는 말씀 카드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받으시고 늘 휴대전화에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믿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디자이너가 예쁘게 디자인한 말씀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힘찬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0: 아멘. 지금 아멘.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 그 믿음으로 고 시작하자마자 문자를 한 10분이 주고 계십니다.
0: 네.
1: 저희가 엄청 감사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6574님은 15땡 치자마자 보내시는 걸로 또 열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6574님, 2496님, 2741님, 3445님, 3874님, 그리고 5093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듣고 드리고, 그리고 8518님은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극동방송 방송을 다 저는 좋아하지만 믿음으로 고 이 방송 들을 때 기분이 밝아지는 것 같다고.
0: 와, 네.
1: 이곳에만 문자를 두 번째로 보내봅니다.
0: 와, 감사합니다.
1: 이런 믿음. 문자거든요. 이런 네. 문자 감동이 됩니다.
0: 네. 이곳에만 딱 두 번째 보내본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1: 다른 PD들이 질투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를 좋아하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0: 네. 장대신 PD와 함께하고 나서 이렇게 더욱더 이런 문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1: 아, 이번 주에 뭐 통닭이 걸려있지 않아도 네. 문자를 주신 여러분들은 진정한 가족이지요. 자, 3874님 부산극동방송 개국할 때부터 애청해 주시는 분인데 믿음으로 장고! 네, 여기서 장고는 장대진 고해수의 약자입니다. 네. 네. 아, 찬양방송 너무 은혜롭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0317님 출석합니다. 출석체크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1: 그렇죠. 이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보내는 거죠. 출석체크. 감사드립니다.
0: 네, 시간이 좀 지치고 나른할 수가 있는데요. 찬양으로 힘나는 새 힘 얻으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자, 믿음 카드 많이 받아오고 계신데, 아, 이번 주 믿음 카드가 참 예쁘고 좋네요.
0: 네.
1: 아, 거울 앞에 어린아이가 서 있고, 아, 그 뒤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거울 속에 있으세요.
0: 네.
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0: 아멘.
1: 예쁜 디자인과 함께 여러분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0: 네, 오늘의
1: 믿음이라고
0: 말씀,
1: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찬양합창제 소식을 매일매일 듣고 계십니다. 저희 직원들과 함께 저희 극동방송에서는 모든 행사를 할 때 기도를 준비하거든요.
0: 네.
1: 감동이 되더라고요. 10월 15일 정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저 콘서트홀에서 정통 클래식 공연을 많이 했는데요. 찬양대들이 모여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자리를 울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감격했습니다.
0: 저도 함께 감격했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리고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찬양 대합창제. 전국의 귀한 찬양대들이 이날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1: 네, 뭐 여러 번 강조해드리셔서 여러분 지겹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찬양대들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산에는 포도원 교회가 대표로 참석하게 됐고 네. 창원 양곡, 그다음 대전 세로남, 밴쿠버에서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이름만 밴쿠버가 아닙니다. 밴쿠버 시온합창단, 그리고 대구 충성교회, 그리고 영락교회, 또 사송영락교회와 양산중앙교회 이게 연합팀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고요. 부산 극동방송의 자랑이죠. 우리 권사합창단, 여성합창단이 주기도송으로 합창단의 문을 열 예정입니다.
0: 네,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합창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티켓 신청 링크와 전국 찬양대합창제 홍보 영상 보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1: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여러분. 금방 매진될 것 같아요. 오늘 정리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0: 네.
1: 이 정도로 부산에 있는 우리 여러 교회 찬양대 섬기시는 분들의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벌써 매진된 좌석들이 나올 거고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치,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셨다가 아직 뭐 한 달 남았는데 생각하시면 송구하지만 티켓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지금 합창 보내주시고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주말 동안에 계속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문의 전화가.
1: 아, 그래요?
0: 합창이라고 보냈는데 알석이 가능한지.
1: 송구합니다. 매진됐습니다.
0: 네. 네. 알석은 전부 매진이 된 상황이라고 전달을
1: 네,
0: 드렸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지금 합창 보내주시면 자세한 안내 내용 보내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 열리는 극동방송의 대표적인 문화 그리고 찬양 축제입니다. 찬양 대합창제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실 부탁드리고 제 생각에는 찬양 합창제 이번에 35회를 진행하는데 영락교회가 가장 오래 참여했거든요.
0: 네.
1: 이게 세종문화회관에서만 예술연당하고 했던 공연인데 영락교회 지금도 찬양대 지휘를 하시고 이끌고 계신 우리 박신하 교수님을 지금 전화 연결을 했어요.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장 PD 얘기는 지겹다. 그런 분들 계신데 우리 박 교수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2: 네, 네, 네.
1: 아유, 우리 박신화의 성가 산책 프로그램이 부산에서 네. 주일 오후 4시에 나가고 있거든요.
2: 아, 그러세요.
1: 많은 네. 분들이 반가워하실 텐데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화입니다.
1: 야, 이 목소리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박신화입니다.
2: 네.
1: 그러셨는데,
2: 네.
1: 교수님, 그 찬양 대합 창제 지휘를 맡아서 진행하신 지가 오래되셨죠.
2: 네, 그렇습니다. 10년쯤 됐습니다.
1: 10년, 예. 야.
2: 네.
1: 특별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영락교회가 가장 오래 또 참여한 팀이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예.
1: 지금 지역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그냥 노회나 총회에서 하는 성가대 발표회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 네, 네.
1: 예. 이 찬양대합창제가 어떻게 특별한지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이 찬양대합창제는 극동방송에서 세종문회관을 빌려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 역사가 30년쯤 되는데 전에는 이제 저 앞에 윤학원 장로님이
1: 네.
2: DB를 하시고 시온 찬양대가 나가다가 이제 윤학원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나서는 제가 맡아서 이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네. 말씀하신 대로 세종문화회관에서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2: 네.
1: 지역에 계신 분들 참여를 해보고 싶어도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2: 네.
1: 올해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아서
2: 네.
1: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 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 그럼요. 예. 특별히 부산 콘서트홀이 네. 참 좋은 홀로 그렇게 좋은 무대에서 전국의 합창단을 이렇게 불러서 찬양

0: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이번에 또 특이한 부분은요, 교수님.
0: 예.
1: 보통은 영락교회 시온 찬양대가 많이 참여를 했는데,
0: 네, 네.
1: 포스터를 보면,
0: 네.
1: 영락교회 연합 찬양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리고 그 밑에 양산 중앙교회 그리고 사송 영락교회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그렇습니다.
1: 어떻게 이렇게 연합으로 구성이 됐죠?
0: 그러니까 이제 전에 20년 동안은 시온 찬양대가 하다가,
1: 네.
0: 이제 한 10년 동안 이제 저희 갈보리 찬양대, 저희는 이제 2부 예배를 섬기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갈보리 찬양대가 이제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열리는데, 부산 극동방송 쪽에서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1: 네.
0: 이왕 부산에서 열리니까 좀 부산에 있는 교회들도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영락교회와 관련이 있는 양산중앙교회와 사송영락교회가 같이 하시면 어떻습니까?
1: 네.
0: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좋았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도 물어봤거든요.
1: 네.
0: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김은성 목사님이라고 땅끝교회에서 28년간 목회하셨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그 말 들으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1: 네.
0: 야, 세 교회가 같이 하면은 굉장히 의미도 있고 굉장히 좋겠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연합 찬양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교회 연합 찬양대로 이번에 쓰게 됐습니다.
1: 야, 그 교수님도 연습 때문에 몇 번 또 이 지역 내려오셨잖아요.
0: 두 번 내려갔습니다.
1: 열정이 네.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0: 예. 아주 지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1: 네.
0: 열심히들 연습하셨습니다.
1: 예. 야, 교수님 매년 뭐 찬양대 합창대 참여를 하시지만
0: 네.
1: 특별히 올해 무대 준비하시면서 음악적으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0: 네, 아무래도 이제 연합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참 그 다 다른 소리들이잖아요.
1: 네.
0: 이제 찬양대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하나씩 하나로 모아야 되고 일단 첫 번째는 소리를 모아야 되고 두 번째는 처음에 내려갔더니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지휘하는데 박자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1: 그렇죠.
0: 다른 지휘
1: 네.
0: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박자가 한 번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제 박자에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익숙하느라고 또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1: 아하.
0: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또 발음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고쳐야 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1: 아하.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좀 했습니다.
1: 야, 예. 우리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하시는 지금 청취자들이 많으실
0: 네.
1: 텐데.
0: 네.
1: 저 간혹도 이렇게 찬양대 세미나도 오시잖아요, 교수님.
0: 그럼요. 예.
1: 예. 다음에 부산에 세미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 방송으로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네, 네.
1: 목사님 이게 10월 예. 15일이라서요, 교수님. 이제 네. 꼭 한 달이 남았거든요.
0: 네. 네, 네.
1: 우리 방송 듣는 분들 미리 기도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십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네. 그렇겠습니다. 이 합창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럿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올해는 밴쿠버에서도까지 참석을 합니다. 시온 이제 선교 합창단이 와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정말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성가 대합창제를 함으로써 그 찬양이 살아나고 또 찬양대들이 많은 찬양대들이 참가를 해서 또 참가하지 않는 찬양대들도 이것을 구경하면서 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더 찬양대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아멘.
0: 예.
1: 모쪼록 방송 들으시는 특별히 교회 성가대 찬양대 섬기시는 분들은 필히 네. 참석하셔서 큰 도전 받으시고
0: 네.
1: 감동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감사합니다. 예.
1: 네. 지금까지 이번에 찬양대 합창제에서 영락교회 연합 찬양대를 이끌실 예정이고 또 박신화의 성가 산책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깝고 익숙한 박신화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오늘 10월 15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찬양 대합창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 또 관련된 정보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0933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합창 두 글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합창이라고 보내주시면 티켓 신청 링크와 홍보 영상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영락교회 전국 찬양대합창제 34회 실황으로 함께할 텐데요. 여호수아와 여리고성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아멘. 힘찬 찬양으로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1: 네, 우리 서울에서 방송 들으시는 유성화 권사님은 오후 시간에 힘찬 찬양들이 저를 활력 있게 해준다고 사연 주셨네요.
0: 네.
1: 선곡은 고예수 PD가 하고 있습니다. 고예수 PD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0: 감사합니다. 6875님은요, 합창제 30년 군복무 시절에 서울 극장에서 열렸던 합창제에 참석했던 것 같은데 추억 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30년 전에 찬양 합창제 초창기인데 네. 참여를 하셨던 귀한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38

0: 8374님이 이런 사연 주셔서 소개는 좀 꼭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어제 주일에 남자 어르신 두 분하고 또 어머니 한 분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예배 시간 다 돼도 안 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세 분이 교회 오는 길에 중간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인터셉트라고 그러나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갖고 그 교회를 갔다는 거죠. 네. 제가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소고기 국밥을 드시고 이 어르신들이 너무 기분 좋게 그 교회 등록하셨다고.
1: 네.
0: 3874님. 그래도 그 교회라도 갔으니 감사하더라고요.
1: 아멘,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 오시라고 권면했어요.
0: 소고기 국밥 준비하세요. 네. 어느 교회 가도 하나님의 네. 집이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그 마음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0: 네. 이 나른한 오후 시간이라고 하시지만 또 찬양과 함께 하니까 후딱 시간이 지나갔고
1: 네.
0: 1부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1: 네. 힘찬 찬양으로 은혜 받고 돌아왔고요. 앞으로 계속 이 시간에 힘찬 찬양으로 여러분 세임 얻으시길 바라고 또 전국 찬양대 합창자 특별한 분들 모실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0: 네. 간혹 신청곡 보내시는데 이 시간에는 좀 빠른 찬양을 틀어드리거든요. 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비치노나 이런 거 신청하시면 저희가 틀어드릴 수가 없어요. 힘이 넘치는 찬양을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믿음으로 고 1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고혜수였고요.
0: 저는 장대진이었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

민이라. 네가 재물, 재물이잖아, 양재물. 예? 그럼 스스로 그걸 씻어내도 네가 많은 비누로 씻어 씻을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아무리 통한 걸 해드려도 씻어내도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장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0: 복에 관한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악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명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예수가 아니고는 나는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뱃속에 꽈리를 들고 있는 이 지성의 인간의 본능이 사로잡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말씀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에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은 있지만은 인간의 이 본능, 이 탈을 쓴 육신의 탈을 쓴 우리 자신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주었을 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올 때 죄는 없으시다. 그리고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비워두고 낳고 천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믿음을 가진 자요. 사랑하는 신학자들, 우리 노예 여러분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요. 난 스승을 잡았어.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은 돈도 많다. 능력이 있다. 얻기도 하고 잊기도 하신 하나님. 너는 신학교 하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너는 기도의 영줄기에 잡혀서 목회면 진짜 잘할 거다. 목회를 하는 거요. 그 내 속으로 난 찬송도 못 부르는데 음치인데 세 번을 간 거야. 한 번 가서 대자 맞고 일주일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한 번 가서 또 하고 대자 맞고 또 세 번 자가니까 진짜 하고 싶으냐? 진짜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합격하려면 너 합격은 총회도 만들 거고 돈도 필요할 텐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돈도 많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 얻게도 하고 잊게도 하는 하나님, 천년이 하라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라. 총회한테 한번 헌금해 본 적도 없고 교직원들한테 한번 내가 헌금해 본 적도 없어. 영적인 지도자 김영철 목사님 말씀 속에서 순종한 결과가 16년이라는 이 고통 어려움 속에서 참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노량진에서 방배동까지 토권 하나가 없어서 걸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는 싫은데 기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학이라는 것 갖고 정체성 갖고 하고 싶은데 왜 이게 바뀌어졌을까? 그걸 놓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순간에 사기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체포를 해서 예수 전도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게 싹시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식을 바꾸고 성경을 가리키면서 1학점, 체풀 1학점, 16학점이 필수로 한 거예요. 필수로. 예수 전도시를 뿌리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H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믿음의 말씀을 믿음.
1: 9월 14일 월요일 믿음으로고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피아오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찬양,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피아워십의 음성으로 함께하면서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걸 직접 보고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많은데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이 담긴 말씀 카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최치신님 믿음으로 고 2부도 이어서 출첵합니다. 인사 남겨주셨고요. 덕분에 행복한 오후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507님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신나는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2부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믿음으로 고 2시간 동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에도 함께하신 분들 또 2부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3874님께서 1부에서 제가 세 분 전도를 했었는데 예배 시간 다 돼서 전화드렸더니 안 받고 그래서 왜지 했더니 오는 길에 다른 분이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 가자고 해서 데려가셨대요. 근데 예배 끝나고 소고기 국밥을 먹었다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 오시라고 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잖아요. 소고기 국밥보다 맛있는 돼지불고기를 이번 주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꼭 전도하신 분들 이번 다가오는 주일에 예배 같이 손 꼭 잡고 드리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 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흥겨운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 오늘은요. 성경 속 단서를 풀어가며 미션을 해결하는 말씀 탐정단 성경 방탈출 성경 퀴즈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와 신청곡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 성경 퀴즈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희즈윌의 찬양입니다. 가두지 마오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웃고 말씀 탐정단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퀴즈를 출제해 주실 순복음 안락교회 김진형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순복음 안락교회 김진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단장님 한 주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저 이번 한 주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직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어제 청년들하고 랜덤으로 네. 이게 팀을 나눠서 정말 뽑기해서 아무 때나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0: 오.
1: 네. 그래서 네. 제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갔는데 청년들 남자들하고 딱 걸려가지고 즉흥적으로 어디를 갔냐면 정말 즉흥적으로 네. 롯데월드를 갔습니다.
0: 오, 놀이공원 다녀오셨어요?
1: 네. 근데 정말 그 청년들 21살, 22살 청년들하고 갔는데
0: 혈기 왕성한
1: 네. 몇 번 타자 그러는데 제가 따라다니라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공중에 붕 떠있는 느낌입니다.
0: 아, 왠지 단장님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오늘따라 약간 안 그래도 눈웃음이 너무 멋있으신데
1: 아, 네.
0: 눈이 살짝 감격해졌거든요.
1: 아, 맞습니다. 지금 등 붙이면 졸리는 상황입니다. 네.
0: 어제 몇 시간
1: 아 근데 아이들하고 계셨어요? 뭐 아치고 네. 밥 먹고 또 애들 축구 보자 그래가지고 또 어때 우리 20살 청년들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0: 네.
1: 이럴 때 밤 늦게까지

0: 끝까지 축구 보면서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네. 저는 그러면... 교회에서 자고 새벽기도까지 가고 왔습니다.
1: 정말요?
0: 네.
1: 와, 그러면 일정이 엄청 꽉 차게.
0: 그렇죠. 네.
1: 예배 마친 후에.
0: 맞습니다.
1: 하루 종일을 네. 밖에 계셨네요.
0: 행복했어요.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1: 행복하신 거 맞으시죠?
0: 네, 맞아요. 행복했습니다. 네.
1: 아, 그래도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을지.
0: 제가 네. 학생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이해하고 함께하는 게 네.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네. 좋은 기회가 있어서 했지만 체력은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퀴즈를 출제하러 와주신 아,
0: 저는 급동방송만 오면 힘이 납니다.
1: 아, 아멘. 네. 전체적인 규칙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네, 규칙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주 하나의 방이 준비됩니다. 그 방 안에는 세 개의 단서가 숨겨져 있고요.
1: 네.
0: 그런데 그 단서에 숨어있는 단어의 가장 앞글자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이으면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단어가 오늘 최종 답이 되는데요. 최종 단어를 완성하면 방을 최종적으로 탈출하시게 됩니다. 각 단서마다 문제와 힌트가 주어지고요. 여러분들은 문자와 앱으로 정답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1: 네, 예를 들어서 지난주 정답을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 단서가
0: 맞디아였죠?
1: 네, 두 번째가
0: 소망이었습니다.
1: 세 번째가
0: 금식이었죠?
1: 그래서 이 각 앞글자를 딴
0: 맛소금이었습니다.
1: 네, 맛소금이 최종 정답이었습니다.
0: 그렇죠.
1: 단장님, 오늘 방도 궁금한데
0: 아, 오늘은 제가 또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설레었습니다.
1: 아, 정말요? 네, 어떤 방인가요?
0: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배자의 방입니다.
1: 왠지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네, 것 같은데
0: 우리 모두가 예배자잖아요.
1: 아멘.
0: 그렇죠?
1: 예배자의 방 어떤 비밀 숨겨져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방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그럼 네. 첫 번째 문제 출제해주세요.
0: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구약에서 집의 출입문 양옆에 세워진 수직 기둥인 이 별별별은 출애굽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집 입구의 임방과 이곳에 발라 재앙이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이 별별별은 무엇일까요?
1: 네, 오늘 세 글자네요. 첫 번째
0: 그렇죠.
1: 단서. 네, 힌트를 조금 주신다면요.
0: 이게 문이 있고요.
1: 네.
0: 문이 아니라 문을 지탱하는 겁니다.
1: 오,
0: 그렇죠.
1: 아, 오늘 여러분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단장님께서 살짝 피곤하신 관계로
0: 네.
1: 정답을 살짝 흘려주시기를
0: 아,
1: 지금 기대하고
0: 그렇죠.
1: 있습니다.
0: 바로 답을 맞추시는데.
1: 오, 정답이 올라오고 있네요.
0: 그러게요.
1: 네. 저희 방송 가족분들의 네. 이 성경 지식이 정말 네 지금 계속해서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0: 아니, 저희 네. 아, 저는 정말 이걸 어떻게 힌트를 낼까 생각했는데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더 힌트를 잘 내주시는 것 같아요.
1: 아, 네.
0: 네.
1: 오늘 새싹분들이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네요.
0: 그러게,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제
1: 네.
0: 염려가 괜한 염려를 했습니다.
1: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에도 그렇죠.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별별별과 임방에 바르고
0: 그렇죠.
1: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0: 임방은요. 딱 머리 위로 가로되고요.
1: 네.
0: 이 별별별은 양쪽에 세로로
1: 아,
0: 세워진 것입니다.
1: 네. 이렇게 네. 또 지식을 쌓아갑니다.
0: 그렇죠.
1: 오늘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정답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0: 힌트 하나 드릴까요?
1: 네네.
0: 이 예, 4446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그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의 아내 이름이 리설주입니다.
1: 큰 힌트를 주셨네요.
0: 아, 그렇습니다.
1: 정답을 거의 알려주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고요. 정답 맞추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찬양에도 힌트가 있어요.
0: 오,
1: 과장님.
0: 네.
1: 원웨이 싱어즈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 함께 할 텐데요.
0: 네?
1: 이 단어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0: 그렇죠.
1: 찬양 함께 묵상하시면서 정답을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첫 번째 단서의 정답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 탐정단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첫 번째 네. 문제가 뭐였죠?
1: 네, 구역에서 집의 출입문 양 옆에 세워진 수직 기둥인 이 별별별은 출애굽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집 입구에 임방과

0: 이곳에 발라 재앙이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이 별별별은 무엇일까요? 라는
1: 네,
0: 질문입니다.
1: 저희가 네. 어렵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0: 아, 역시 우리 네, 가족분들은 장난 아닙니다.
1: 오늘 특히 처음 문자 보내시는 새싹분들께서 맞아요. 정답을 꽉 채워주셨어요.
0: 오늘 새싹이 완전히 꽃을 폈습니다.
1: 네, 한 10분은 좋긴 없는 네,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네, 제가 방심했네요.
1: 정답을 바로 발표해 주시죠.
0: 네, 정답은요 문설주입니다.
1: 네, 문설주입니다. 네, 저희가 힌트를 좀 여러 개를 드렸었는데 네. 8890님께서 아, 리설트 들으니까 바로 알겠네요. 네. 오늘도 여전히 어머니 병원 모시고 왔다가 퀴즈 푸는 중입니다. 보내주셨어요. 아,
0: 병원 기다리시면서 퀴즈 이 믿음으로 고는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이네요.
1: 그리고 또 8891님은 유쾌하고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네. 정답 보내주셨어요.
0: 맞습니다. 저희는 유쾌함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기쁘게 즐겁게
1: 네 너무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잘 맞춰주셨지만 한 분을 선정해서 왔습니다.
0: 아, 정말 아쉽네요. 한 분만 드린다는 게 아쉽는데요. 네. 네 발표하겠습니다. 2411님께 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네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이 답은 나중에 최종 정답의 힌트로 쓰입니다.
0: 맞습니다.
1: 답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조합하셔서 최종 정답까지 맞추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0: 문 별별입니다.
1: 네 바로 다음 단서로 넘어갈까요?
0: 네 두 번째 단서입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 평소에는 아무도 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있던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1: 네, 장소를 맞추면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세 글자이고요.
1: 아, 이번에도 세 글자인가요?
0: 맞습니다.
1: 네.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
0: 그렇죠.
1: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 있던 가장 거룩한 장소.
0: 사실은 이 질문 안에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1: 네. 잘 이렇게 되새겨 보면 생각이 오늘, 나겠죠.
0: 우리 오늘 또 네, 우리 방송가족 좀 전부 다 맞추시네요. 너무 잘.
1: 계속해서 네. 정답을 올려주고 계신데
0: 그렇죠.
1: 오늘 새싹분들이 정말 활약을 하고 계세요.
0: 맞습니다.
1: 네. 3874님은 벌써부터 이 최종 정답을 유추하고 계시고요.
0: 네, 그렇죠.
1: 네. 7721님 가장 깊은 거룩한 곳 별별별
0: 맞습니다.
1: 맞춰주셨고 2575님 처음 듣는데 재밌네요. 정답 별별별 보내주셨습니다.
0: 그렇죠. 재밌습니다.
1: 네.
0: 힌트 하나 드릴까요?
1: 네, 좋습니다.
0: 이거 너무 은혜로운 건데요.
1: 네.
0: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 안에 별별별 안에 계셨잖아요. 근데 가장 깊은 곳에 계셨는데 그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1: 네.
0: 이곳을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별별별에서
1: 네.
0: 밖으로 나오신 거죠. 네.
1: 여러분들 정답 맞추시고 계신데
0: 할렐루야.
1: 네.
0: 이 정도는 그냥 우리 넘어가죠. 네.
1: 사사사육님께서 아, 가장 큰 힌트를 주셨는데 이거는 아마 이렇게 저희가 드리면
0: 네.
1: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나 다름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정답 발표하면서 공개하겠습니다. 8891님은요
0: 네.
1: 정말 하나님의 그 깊숙한 곳에서 성전 깊숙한 곳에서 목 놓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라고
0: 그렇죠.
1: 보내주셨네요.
0: 맞아요.
1: 네, 아멘입니다.
0: 네.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1: 오, 좋습니다.
0: 아까 리설주 알려주셨던 4446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1: 네.
0: 잘 아시는 박지성 선수.
1: 네. 네.
0: 박지성 선수를 영어로 표현하면 지성팍입니다. 네.
1: 네.
0: 그렇죠.
1: 지성팍이 아닌.
0: 그렇죠.
1: 어떤 걸까요?
0: 네.
1: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도 제가 정답이 포함된 찬양을 준비해왔어요. 단장님.
0: 그렇습니까?
1: 아크워십의 찬양인데요. 별별별의 설이라 라는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0: 제목이 별별별의 설이라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찬양 안에도 정답이 들어있고요.
0: 네.
1: 여러분들 찬양 묵상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오고 말씀탐정단 성경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네.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1: 네,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 평소에는 아무도 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있던 이 가장 거룩한 장소를 일컫는 이름은 별별별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0: 네. 오늘 첫 번째 단서랑 두 번째 단서 모두 일상 속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맞아요. 단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1: 아니죠.
0: 네, 걱정이 무색하게도
1: 그렇습니다.
0: 정답을 너무 많이 잘 맞춰주셨어요.
1: 맞아요.
0: 정답 바로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지성소입니다.
0: 네, 지성소입니다. 네, 정답을 네. 맞춰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1: 그렇네요.
0: 아까 이제 힌트를 주셨어요. 지성파기 아닌
1: 지성소.
0: 네, 네 지성소. 네.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7582님께서 네, 다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습관이 나와가지고.
0: 네. 네, 저희가 어렵게 한 분 선정해 왔는데요. 네. 한 분 발표해 주시죠.
1: 네, 7582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최종 정답을 점점 유추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1: 그렇죠.
0: 마지막 문제까지 푸셔야 정확한 최종 정답을 맞히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어떤 분 한 분 이제 문지방이라고 하셨는데
0: 네.
1: 문지방은 아닙니다.
0: 아, 아쉽게도
1: 오늘 예배자의 방입니다.
0: 네. 네. 항상 방 이름과 연관이 있잖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방 이름을 잘 떠올려 보시면 유추하시는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출제 바로 해주시죠.
1: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 마음에 다시 채워지는 이 별별은 창세기에 나온 에덴 동산의 이름은 히브리 원어로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히 누렸던 행복을 의미하는 이 별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이 에덴을 뜻하는 우리말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0: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에덴을 뜻하는 우리말
1: 그렇죠.
0: 별별 네. 두 글자입니다.
1: 하나님은 이 에덴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내보낼 때부터
0: 네.
1: 이 관계를 반드시 회복한다.
0: 오.
1: 왜냐하면 이 별별이 있기 때문에
0: 네. 네.
1: 그래서 그곳도 에덴이라 지었죠.
0: 아, 네. 벌써부터 올려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1: 아오,
0: 네. 네. 한번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 조합을 해볼까요?
1: 해볼까요?
0: 첫 번째 단서가
1: 문설주,
0: 두 번째가
1: 지성소였죠.
0: 그래서 현재까지
1: 문지였습니다.
0: 네, 문지. 네. 두 글자가 완성이 됐고요. 이 마지막 단서 정답의 앞글자를 조합해서 최종 단어를 완성하면 됩니다.
1: 그렇죠. 주제는 예배자입니다.
0: 네, 과연 예배자와 관련 있는 문지별 무엇일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마지막 단서와 함께 최종 정답도 함께 추리해서 보내주세요.
1: 시편 16편 이런 말이 있습니다.
0: 네.
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별별이 있고
0: 네.
1: 말하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말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좀 힌트를 주신다면요.
1: 이 별별 주님 주신 것 네, 이런 것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0: 단장님께서 찬양을 직접 불러주시면 그때부터 갑자기 정답이
1: 하나 더 할까요?
0: 올라와요. 좋습니다.
1: 하나 더 할까요?
0: 네.
1: 아닙니다.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0: 정답을 말씀하실 것
1: 네네네.
0: 같으세요? 아, 오늘 뭔가 정답을 이렇게 딱
1: 그러니까요. 제 입술이 네. 안 지켜져서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0: 방송 가족분들이 다

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는 걸로
1: 약간
0: 하겠습니다.
1: 이렇게 질문을 맞추는 기쁨도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0: 오.
1: 그럼요.
0: 네, 방금 좀 힌트를 주신 거죠?
1: 네, 그럼요.
0: 저는 단장님이 이렇게 힌트를 주실 때마다 네. 너무 기쁩니다.
1: 아, 그런가요? 저는 제 월요일에 극동방송 올 때마다 너무 기쁩니다.
0: 저는 매일매일이 기쁩니다.
1: 네.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0: 네. 네. 어려운데 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1407님 보내주셨네요.
1: 네.
0: 사사사형님은 찬양으로 힌트를 주셨어요.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1: 이별별 주님 주신 건
0: 아멘. 이쯤 되면 여러분들 감을 찾으셨죠?
1: 네.
0: 찬양 힌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그럼요.
0: 네. 더 콜링 50의 찬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최종 정답과 마지막 단서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콜링 50의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꼭 말씀 탐정단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복음 안락교회 김진형 목사님, 우리들의 네. 단장님 나와 계신데요.
1: 당장님.
0: 단장님. 네. 마지막 문제 한번 더 출제해 네, 주시죠.
1: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 마음에 다시 채워지는 이 별별은요, 창세기에 나온 에덴 동산의 이름을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히 누렸던 행복을 뜻하는 이 별별은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에덴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기도 합니다.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0: 네, 마지막 문제 은근히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1: 그렇죠.
0: 네.
1: 너무 쉽게 말하지만 사람들이 이 의미는 잘 모르고 그냥 이 명칭 에덴만 말하는 것 같아요.
0: 네. 네. 저도 이 문제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이 단어를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제가 정말 많이 숙고했습니다.
0: 아, 얼마나 그 긴 시간을
1: 그럼요.
0: 고민하셨을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께서 정답 잘 맞춰주셨는데 7721님께서 네. 하나님과 참된 별별이 기쁨을 가지기 원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맞습니다.
0: 정답을 바로 발표해 주실까요?
1: 아까 발표하셨잖아요. 네. 네,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기쁨입니다.
0: 네, 기쁨입니다. 저희가 찬양도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1: 와우.
0: 함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돌아왔는데요.
1: 우리 고백님 천사십니다.
0: 네. 8518님께서는요. 네. 퀴즈로 이렇게 성경을 알려주시니까 하나하나 까먹지 않고 기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오, 또 출제자의 의도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고맙네요.
0: 네. 정답도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어렵게 한 분을 선정해 왔습니다.
1: 네.
0: 발표해 주시죠.
1: 1407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서 최종 정답을 한번 추리를 해볼까요?
1: 해볼까요?
0: 첫 번째 단서
1: 문설주의 문,
0: 두 번째 단서
1: 지성소의 지,
0: 세 번째 단서
1: 기쁨의 기입니다.
0: 그래서 오늘의 최종 정답은
1: 문지기입니다.
0: 네, 문지기입니다.
1: 오.
0: 문지방이라고 유추하신 분도 계세요. 오늘
1: 성경 퀴즈가 정말 쫄깃하다고 하시네요.
0: 네, 문지방 아니고 문지기였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아, 단장님,
1: 네.
0: 오늘 방 이름이 사실 예배자의 방이었어요.
1: 맞습니다.
0: 오늘 정답과 이 예배자의 방 어떤 연관이 있나요?
1: 예배자의 방. 제가 이제 예배자라고 하면 정말 유명한 예배자 중에서 그 마음을 알리는 시편이 있는데
0: 네.
1: 시편 84편이에요. 여러분 아마 한번 이 단어 알 건데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0: 네.
1: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그 당시에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0: 네.
1: 사실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많이 했었죠.
0: 네.
1: 수고를 많이 했었던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정말 많은 일들을 섬겼던 그들의 했던 고백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악인의 장막에 사는 첫날보다 주님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사는 한날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그들이 세상이 흔들리고 유혹이 오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악인이 흥왕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겠다.
0: 아멘.
1: 그리고 그러면서 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첫날보다 기쁘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입니다.
0: 아멘.
1: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주가 됐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0: 아멘.
1: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는 자리인데요.
1: 맞아요.
0: 가장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어디에 서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1: 맞아요.
0: 소망합니다.
1: 하나님을 갈망하면요. 저 정말 좋아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힘을 주고 더 주셔서
0: 아멘.
1: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 그 마음에 정말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는 기쁨이 충만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단장님도 기쁨 충만한 한 주 보내시길 축복하고요.
1: 아멘.
0: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2학기 다시 뛰는 우리 교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는 2학기 긴 방학을 보내고 다시 모인 교실에는 반가운 안부와 함께 새로운 다짐들이 피어납니다. 성숙해진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의 깊이도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1: 얘들아, 다시 만난 교실이 참 반갑구나. 2학기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자. 너희가 서로를 믿어줄 때 우리 교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거란다.
0: 서로를 향한 따뜻한

0: 따뜻한 신뢰가 만드는 행복한 변화. 이 학기에도 응원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의 교실을 만들어갑니다.
1: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새벽 5시 30분, 5시 35분, 5시 40분. 이게 뭘까요? 바로 제 핸드폰 알람 목록입니다. 혹시라도 못 일어날까봐, 지각하면 안 되니까 하는 불안감에 우리는 5분 간격으로 알람을 촘촘히 심어두고 잠자리에 듭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내일을 향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요란한 소리에 겨우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지만 정작 우리 마음과 영혼은 어떨 땐 여전히 무거운 이불 속에서 졸린 눈을 비비고 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알람은 우리를 재촉하고 쫓기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성경은 주님의 자비와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합니다. 어제의 피로와 실패, 불안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영혼에 가장 다정한 알람을 울려주십니다. 너는 오늘도 혼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힘차게 새 날을 걸어가자 하고요. 오늘만큼은 내 영혼을 번쩍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생생한 생명력을 가득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불안은 끄고 믿음의 볼륨을 최대로 켜는 시간, 힘찬 라디오 출발합니다.

새희머들이 갈급한 내 마음 메들리로 김대환님 호산나 싱어즈 앨범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은 펴지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프닝 멘트에서 나눴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과의 전쟁을 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분만 더, 딱 3분만 하면서 스누즈 버튼 누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촉박해질 때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허둥지둥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지쳐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 요란한 알람을 성가신 재촉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선물을 열어보라는 하나님의 다정한 노크 소리로 받아들여보면 어떨까요? 내 힘과 내 계획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불안하지만 주님이 예비해 두신 새 힘을 충전하고 출발하면 오늘 만날 어떤 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까요.

이화 챔버 콰이어 믿음이 있으니 전해드렸고요. 앞서 보내드린 곡은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들으시면 몸이 저절로 반응하신 분들 계시죠? 여름성경학교 교사 봉사하신 분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같이 한 친구들. 파이디온의 곡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전해드렸습니다. 좀더 신나는 버전도 원래 있는데 여기 기본 버전만 있어서 이걸로 전해드렸어요.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5821님, 저는 6시부터 5분 간격으로 알람 7개 맞춰둡니다. 결국 일어나는 건 35분 마지막 알람이에요. 하셨는데요. 오, 7개 제가 졌습니다. 이게 여러 개를 맞추는데 매일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인지, 아까 게 마지막인지,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지, 이게 헷갈려서 저도 끄다가 위험해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도 잘 일어나셨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04님은 트럭 운전합니다. 저는 군대 제대한 뒤로 알람 딱한 개로 1초 만에 스프링처럼 튀어나옵니다. 라고 자랑해 주셨어요. 오, 진정한 고수십니다. 이렇게 훈련의 중요성을 또 느끼게 해 주시네요. 맞아요. 거기서 훈련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고요. 저도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는데, 극동방송을 17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아침형 인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은 새벽 새소리에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 저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7745님, 저는 교회 새벽 기도 가기 위한 알람을 맞춰둡니다. 정년퇴직했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 나라와 교회 위해 기도하고 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세상 속으로 나가려고 맞춘 알람이 아니라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 지키기 위한 알람이네요. 너무 멋집니다. 그 기도의 향기가 그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

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어젯밤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마치 방전된 것처럼 지치고 무거운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실수한 것들, 풀리지 않은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를 재활용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100%의 새 은혜, 완전한 새 긍휼을 우리 손에 쥐어주십니다. 밤새 핸드폰 충전기 꽂아놓으면 아침이면 100%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무궁한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힘입어 가볍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힘입어 새롭게 나아가실 분들 계신가요?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화답해 주세요. 말씀 카드와 함께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찬양의 이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분주함과 불안의 알람은 잠시 꺼두시고 내 곁에서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복폭에 발을 맞춰보세요. 쫓기듯 뛰지 않아도 주님 손잡고 걷는 발걸음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차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박남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오늘 본문 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화하신다는 것은요, 특별한 일이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봐도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말을 걸거나 대화하지 않죠. 우리의 일상을 봐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피드백을 받으시고 하는 대화의 형식은요, 참으로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것이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화가 나시는 이유가 있죠. 이름을 부르면 좀 들어야 됩니다. 반응을 해야 되는데 세네 번은 기본이고 다섯 번 여섯 번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왜 대답 없었니? 그러면 바빴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니 알아요. 말해봐. 모르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요나같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이면서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두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억해 주시고요. 아모스서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호와께 돌아가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죄로 인해 찢겨진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죽어졌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차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독이 무슨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불을 내리시든지 그들을 멸망시켜버리시든지 하시지 왜 굳이 요나에게 말씀을 전달하셔서 요나가 그 말씀을 들고 선포하게끔 하실까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요나와 이스라엘만 가까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도 가까이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요나에게 전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어느 누구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고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죄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해석하여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영혼들을 살펴보니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니 그 악독이 상달되어서 도저히 그들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의 그 선포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하시는 선포가요 비단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이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 이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함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시거나 우리의 죄를 조금이라도 이 작은 죄만은 좀 간과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책감만 없다면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이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들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병을 방치하는 삶일 뿐인 것이죠. 회복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죄가 발견되고 그 증상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병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고열이 납니다. 기침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질병은 없다. 나는 이런 질병을 가진 적이 없다. 나는 감기 한번 걸린 적이 없다. 자신하는 사람들은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당신은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이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요. 아, 걱정 마십시오. 저는 뭐 그런 질병에 걸려본 적도 없고 늘 건강합니다. 저는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팍팍 해가지고 한 사발만 들이키면 이런 거 금방 낫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치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 되겠지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질병이 발견되듯 하나님 앞에 죄가 발견되는 것만이 다시 돌이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스라엘과 이 요나와 그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요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 효력은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방 민족인 니느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멀리하려는 악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중재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받아 전하는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거는 선지자의 역할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의무였어요. 말씀을 먼저 들었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요, 말씀을 받아 누린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만나는 자들마다 이 세계 열방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그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오는 악독을 요나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선포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죄를 질책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도 전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요나서에서 이방 민족 아수르에게 펼쳐져 있는 구원의 역사를 누가 가장 제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장 누리고 있고 가장 잘 이해하는 자,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자의 입장을 거부하고 자신의 존재를 망각한 채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듣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든지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한다니요, 참으로 엉뚱한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욧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향한 곳은 왜 욧바였을까요? 요나서 1장 1절에는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나의 출신과 요나의 그 출신 성분을 또 밝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요나의 고향이요, 가드헤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드헤벨이 어떤 곳이냐?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한 곳,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도착한 욧바 항구 바로 옆 동네, 가드헤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나는 해변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자 마음이 생기니까요, 가장 익숙한 곳으로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아, 마음이 아파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우리가 익숙한 자리로 도망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는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를 찾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에 불순종을 더하고 있어요. 그 증거를 저는 이러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일어나라, 그러나 잘못 일어났다. 무슨 일이냐면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요나가 들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난 것입니다. 목적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판단하고 내 마음속에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재해석화해버리면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니느웨로 가려면요, 바다를 통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수르는 내륙 북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이죠. 욧바로 올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순종하여

얼굴을 피하려고 익숙했던 요파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요, 요파에서 다시스로 가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다시스는요, 세상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니느웨에서는 완전히 반대고요, 하나님의 얼굴과는 완전히 반대고요, 그들이 살았던 그들에게 맡겨졌던 북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반대인 세상 끝으로 도망하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이 문장에 분노해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다면, 평소 같았다면,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죠. 대화하시죠. 영원히 그곳에서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도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 불순종의 죄가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원죄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 외에 내게 주어진 문제, 내게 주어진 상황, 이것을 타개할 어떠한 이유와 어떤 목적과 어떤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으로 일어나 이 불순종을 가장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곳, 가장 익숙한 곳, 요파로 도망한 것입니다. 근데 요파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파로 갔다, 배에 탔다, 뭔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나서를 보면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려갔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갈 때 바닷길로 갈 필요도 없겠지만 내려오기는커녕 올라가야 합니다. 니느웨로 가기 위해 700m가량의 북이스라엘의 중앙산지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것을 지나 레바논 산지지역, 더 높이 1000m에 있는 레바논 산지지역을 통과하여지만 아수르의 니느웨로 갈 수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다면 요나는 내려갈 이유가 없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갈 일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 그 불순종을 함으로 요나는 어떤 삶을 삽니까?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파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로 내려가고 수월과 같은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서 요나서 2장 6절 상반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아멘.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얼굴을 피해 열심히도 부단히도 내려간 것입니다. 육지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올라가라는 명령 앞에 불순종하여 이 마음이 거리낌이 있어서 도망하여서 요파로 갔어요. 그때까지 뭔가 마음의 충돌이 있을지 모릅니다. 싸움이 있을지 몰라요. 아, 다시 돌아갈까? 아니야, 난 다시 그들에게 말씀 전할 수 없어. 다시스로 도망할 거야 하는 마음의 충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유혹의 시점에 마침,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과 같이 뭐 배 시간표가 있었겠습니까? 언제 떠난다는 뭐 약속의 말이 있었겠습니까? 마침 요나의 불순종의 불을 끼얹은 그런 마침의 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하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는 지체 없이 고민 없이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오릅니다. 한글 성경에는 배에 올랐다라는 표현이지만 원어로 성경에는 배에 내려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나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내가 그곳에 가는 것보다 요파에서 다시스로 가는 게 맞았어. 마침 배가 있었잖아.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과 반대로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의지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었다면 내려가고 내려가는 자신

자신의 상황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내려가고 있음도 인지하지 못하는 요나가 어찌 풍랑 앞에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풍랑 앞에 바다에 허둥대고 있는 배 위의 선원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내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고백할 뿐입니다. 요나서 1장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 아멘. 처음부터 이랬어야 되죠. 처음부터 이러한 반응을 보였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옳고 옳은 판단과 결정으로 당당하게 멋있게 나갔다면 더 멋져줘야죠. 더 대단한 일을 벌였어야죠. 위대해지고 그럴싸한 사람이 되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자신의 불순종과 나약함을 털어놓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요나서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요나보다도요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덜덜 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갑자기 회개가 일어나고요, 회심이 일어나고 그들이 키우던 가축들도 막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을 때까지, 불순종의 기세를 꺾고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내려가고 내려가는 인생으로 내어놓으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회개의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내려가고 내려간 만큼 다시 말씀을 들을 마음과 귀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다시 생명을 얻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죄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하였던 요나의 그 길을 생명의 길로 변경하셨습니다. 요나의 길만 변경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시고 재앙의 길에서 돌이키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부산 서문교회 가족 여러분, 2026년 9월 둘째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을 통해 혹은 기도와 말씀 묵상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또한 그 말씀을 받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말씀일 수 있겠고요, 용서하라는 말씀일 수 있겠고요, 내가 먼저 가서 안아주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겠고 또한 품어주라고 하신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일어나 가라고 하셨으나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여 일어난 요나처럼 내가 결정하고 결정한 길에 때마침 마침 불순종을 돕는 상황과 도움을 받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못했던 그 유혹에 빠져, 혹은 우리도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년에 할게요 하며 내가 익숙한 자리로 나아가 머물러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요,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고통스러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얼굴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우리 안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작동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양심이 살아있는지, 나라는 울타리에 묶여있는 이기심은 없는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뛰는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자리, 여호와 얼굴 앞으로 나아가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과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0: 듣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를 보니까요, 힘이 막 있었을 때, 욥바로 도망하고자 했을 때,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100% 순종할 것 같은 자신감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라 하시어 전했더니 주께서 다 책임지시고 주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준비요,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가 가진 뭐 본디 가진 심성이요, 우리가 가진 능력을 모으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은 철저하게 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에 오롯이 전달되는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박남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862-1445 서문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션디 조시원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교회 신종철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내 삶의 문제와 갈등만 바라보기 전에 먼저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돌아보게 하소서. 내 안의 욕망이 주님보다 커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과 성공과 물질과 염려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욕망에 끌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어 주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에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실패보다 크고 나의 욕망보다 크고 나의 연약함보다 큰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보다 흔들리는 순간마다 하나님 쪽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반경 곳곳에 은혜의 스팟, 그레이스 스팟을 만들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더욱 크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평안과 믿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득 담아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4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 세상의 유혹 시험이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찬양은 피아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내 삶의 문제, 내 삶에 있는 갈등, 이런 것들만 신경 쓰고 하루를 다 보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돌아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먼저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돌아보게.

我的男朋友。흔들리지않는사람이될수있을까요아세상은그렇게이야기합니다아절대어떤바람에도어떤유혹에도흔들리지않아야그런사람이될수있다성공할수있다이런이야기들을합니다그런데우리는흔들리지않는사람이되는것이아니라흔들리는순간마다나의연약함과나약함을인정하고하나님께로한걸음더내딛는그런믿음의사람우리는그런사람이되어야겠습니다우리의의지가아니라더욱크신우리보다더욱크신그주님의은혜만을힘입어살아가는이번한주가되었으면좋겠고요또우리의삶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어떤상황에서도흔들릴지언정하나님께로방향을옮기는그평안과믿음을누리는은혜가우리모두의삶가운데있었으면정말좋겠습니다할렐루야자오늘월요일입니다9월14일월요일또한주를새롭게시작하는월요일저녁오늘하루도참수고많으셨습니다아오늘하루를보내면서우리가함께기도한것처럼그렇게흔들릴때마다하나님께로걸음을옮기며나아가야하는데그러지못하셨다면저도그랬어요여러분너무실망하지마시고너무속상해하지마시고낙심하지마시고우리다시한번일어나서주님께로발걸음을옮겨보자고요여러분의출석체크를아멘으로기다리고있습니다샵1069우물정1069번50원의유료문자로아멘아멘아멘으로여러분힘차게외쳐주시면되겠습니다샵1069우물정1069번50원의정보이용료가부과되는유료문자고요극동방송어플리케이션으로듣고계신분들은실시간채팅창에아멘남겨주시면되겠습니다세가지선물을보내드리죠행저줄라에서만드리는세가지은혜선물세트먼저오프닝을공유해드리고있습니다오늘의오프닝특별히월요일은신종철목사님의은혜로운기도문을공유해드려요그리고김수빈작가님의예쁜말씀엽서와지금이말씀엽서를다모으고계신분들도참많이계시더라고요언젠가한번제가뭐늘하는이야기입니다만이모든엽서들을가지고전시회를하면참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혹시다모으신분 오늘도여러분꼭받아가셔서사랑하는누군가에게이말씀엽서를나눠주시고요또매일매일손글씨로이렇게이말씀을나눈다는것이여러분절대쉬운일이아닌데우리김수빈작가님인스타그램계정도한번놀러가셔서팔로우도눌러주시고좋아요도눌러주시고격려의댓글도남겨주시면더좋겠죠인스타그램에서빈공간을채우다라는이름으로활동하고계신데요많이응원해주시면좋겠습니다우리수빈작가님의말씀엽서두번째선물로보내드리고요오늘월요일입니다월요일은무슨데이치킨데이 여러분이참좋아하시는가마치통닭두마리교환권을5분추첨해서보내드립니다사실5분이라고하는데늘더드려요그래서부족해요 샵1069번으로여러분출석체크기다리면서찬양함께합니다신청해주신찬양가운데0199번님의신청곡사랑그좁은길들려드릴게요

아멘.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 손 번쩍 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시 15분 지나고 있고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9월 14일 월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0199번님께서 아멘 출석 체크합니다 하시면서 오전에는 사회복지사로 오후에는 파트타임으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딸 셋 아빠입니다. 와, 딸 부자시네요. 안수 집사 임직받은 후에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더욱 정신없이 바빠졌지만 더 믿음과 사랑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처럼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응원을 보내주시면서 희주일의 사랑 그 좁은 길 신청해 주셨는데요. 세상의 넓은 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사랑의 좁은 길 걸어가시는 0199님 우리 안수 집사님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녀를 축복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5799님 퇴근길에 방송 듣습니다. 늘 감사히 들으며 집으로 갑니다. 라고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아, 보혈을 지나 오늘 시간이 허락한다면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더 힘날 데이. 치킨 데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힘날 데이. 텐트메이커스와 함께 찬양하는 날인데요. 아, 시간이 허락한다면 들려드리고 오늘 못 들려드리면 내일 제가 꼭 들려드릴게요. 또 많은 분들 아멘 아멘 외쳐주고 계십니다. 아, 2675번님, 1644님, 1805님, 또 1647번님도 오셨고요. 할렐루야. 0016님 아멘 아멘 외쳐주셨습니다. 5918번님께서 오잉 오늘 피디님 감기 걸리셨나 봐요. 귀여운 목소리시네요. 아, 귀엽나요? 참 이제 예, 귀엽다라는 말을 듣기에 부끄러운 아저씨가 되어서 네 좋게 봐주셔서 좋게 봐주신 거죠? 감사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오늘이 아니면 내일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벌써 6시 17분이에요. 로고송 함께 듣고요. 우리 텐트메이커스와 함께 더 힘차게 찬양하고 더 힘차게 예배하고 더 많이 예수님 사랑하는 시간 더 힘날 데이로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0: 찬송가로 더 힘나는 퇴근길 더 힘날 때. 가끔 이렇게 엇박의 묘미, 인생도 엇박의 묘미, 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 퇴근 시간 더 힘차게 찬양하고 더 힘나게 찬양하는 시간, 찬송가로 더 힘나는 퇴근길 더 힘날 때. 우리가 참 사랑하는 분들이죠.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미나 자매님 어떻게 네. 지내셨습니까? 엇박처럼 오늘 예.
2: 깜짝 놀랐네요.
0: 평소에 하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2: 그러니까요. 네. 훅 들어왔어요, 오빠.
0: 네, 훅 들어갑니다. 어떻게 네. 지내셨습니까?
2: 네, 네, 저도 이번 주도 하나님 안에서 매일 아침에 네. 일어나자마자 묵상하는 네. 걸 계속 yeah. 실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0: 할렐루야.
2: 그게 저희 교회의 약간 그 캠페인 같이 하고 있는 건데 네. 제가 지난주에 조금 빼먹어서 찔림으로
0: 자진납세 네. 좋은데요?
2: 이번 주는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담임 목사를 옆에 두고 지금
2: 자진납세.
0: 아니 근데 자진납세 하는 게 더 좋죠.
1: 아니 그렇죠.
0: 예예. 네. 예. 네, 네, 네. 왜 그래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죠.
1: 아 갑자기 훅 들어가가지고.
0: 오늘 컨셉이에요. 네, 훅 들어가기.
1: 네. 저는 춘천에 다녀왔어요.
0: 아 네.
1: 저희 그 제 목사잖아요.
0: 네.
1: 저희 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씨에 아주 즐겁게. 좋은 자연들을 이렇게 잘 누리면서 이렇게 나들이를 잘 다녀왔습니다.
0: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정말 가을이 완연하더라고요.
1: 그렇더라고요. 예, 너무 맛있더라고요.
0: 가을 향기가 풍겨오는 그런 나들이였기를 바라면서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톡 한번 해주시죠.
3: 아, 네. 저는 어떤 그 연극 연출님이
0: 네.
3: 창세기를 가지고
0: 우와.
3: 연극을 하시는데
0: 네네.
3: 그거 작업 도와드리고 아 도와드린 거 함께 하고 네 그게 이제 좀 많은 분들에게
0: 칭찬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3: 네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캬만 제가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비전 그러니까 그 전도하는 분들한테
0: 네.
3: 신자분들한테도 전달할 수 있게 무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없는
0: 너무 좋네요.
3: 네 근데 이제 그 춤 퍼포먼스 하는데 또 그 네. 지현준 배우라고 또 엄청 그 이제 또 크리스찬이신
0: 네.
3: 님이 안무를 짜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제 그런
0: 오.
3: 걸 준비하고 있어요.
0: 이거 언제 올라가나요?
3: 아마 지금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올라갈 것 같은데
0: 네.
3: 장소는 이제 제가 연출님께 여쭤보고
0: 네.
3: 또 다시 한번
0: 나중에 소식을 전해주시면
3: 아,
0: 저희 우리 방송 가족들도 좀 같이 가셔서
3: 네. 제가 어떻게 하면 초대권도
0: 우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들으시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특별히 또 초대권 이벤트도 한번
3: 네.
0: 완전
3: 해드릴 수 있어요.
0: 어떻게
3: 잘 말아오겠습니다.
0: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힘차게 찬양하고 힘나게 찬양하는 시간 더 힘날 day.
3: 오빠.
0: 네, 오빠. 계신 곳에서 여러분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고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할렐루야 네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죠? 월요일은 치킨데이. 아, 맛있는 가마치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함께 하면서 찬양 드리고 또 치킨도 받아가시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부를 찬양 어떤 곡이죠?
1: 네, 오늘의 첫 곡은 클래식이죠.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0: 아, 네. 아, 클래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곡 같습니다. 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죠.

0: 그 소망의 바다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더 힘날 데이,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찬송가의 은혜 가득 누려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내주시는 이 찬양할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치킨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쳐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할 텐데요. 아, 저는 이 시간만 되면 참 기쁨이라는 키워드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곡 딱 그런 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목사님.
1: 네, 이번 찬양은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0: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욥기 24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아멘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목사는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질문 앞에서 잘 모르겠다라는 답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가난에 힘겨워야 하는가 왜 질병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가 왜 저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착한 이들은 손해를 보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이성과 논리에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닿을 수 없는 초월자이시고

또한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의 영역에 계신 분입니다. 만약 우리 이해의 범주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속속들이 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의 비밀을 다 알면 또 얼마나 좋을까? 두고 써도 남아도는 돈이 있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좋은 집, 좋은 직장, 부와 명예, 그리고 건강함까지 모두 가지면 정말 충분할까요? 우리가 하는 이런 기도들, 그런데 이 기도는 실상 더 이상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할 이유가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들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먹을 분량만큼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죠.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육신의 삶은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이곳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처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 동행은 특별한 위기의 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을 통해 이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건강할 때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들의 마음에 공명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신을 규정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또한 기도는 모범 답안을 보여주는 정답지가 아닙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구걸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상황과 문제들을 통해 우리를 더욱 구원에 합당한 모양으로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은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뜻을 기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묻는 삶의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과 같은 편에 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내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기도만 올려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인생의 주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께서 행하시는 일,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감사함으로 먹듯 매일의 항상 함께 하신 그 동행을 인해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올해 곁에 두는 물건의 가치를 생각하는 주식회사 인터코아에서 지오리안대 여성 가방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순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요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소재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 찬양 부르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을 줄 믿고 오늘 끝곡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 계신 곳에서 올려드리면서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하는 더 힘날 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치킨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제가 방송 마치고 개별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진에게 션디 조시연이었고요.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의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 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같이 찬양하시죠.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 교회 김은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짓는 것에다 비유하면서 신앙의 여정은 건축가도 같고 그래서 믿음이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집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그 주춧을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집은 그 집이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비바람이 칩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어 놓으면 비바람이 그 집을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비바람이 치는 그런 자연의 아주 힘든 공격을 받게도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집이 무너지고 버텨내고의 차이가 거기서부터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도 집을 잘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재벌이라고 세 번 여러 번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우리 인생을 일생이라 합니다. 한 번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 기초공사가 중요하니까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건 적당히 리모델링

흔들링하고 보강할 수 있지만 기초가 잘 안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놓을 때부터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준비해 가야 되고 분명한 설계도가 있고 그리고 또한 조감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 집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건축 과정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 은혜의 교회를 건축할 때도 조감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조감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건축할 때 만든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를 볼 때 지어질 완성된 건물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아직 텁하게 머물러 있고 앙상하게 보이는 골조만 있어도 이렇게 멋진 예배당 건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텁하기 그리고 골조들 한층 한층 지어 올라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또 완성된 그 모습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한층 한층 기도로 쌓아 올려갔던 우리 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조감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조감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위해서 형편없는 시간 낭비하는 일들을 위해서 인생이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조감도가 있는 겁니다. 그 조감도가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비전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전은 현재 나를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그 길의 전체적인 조망을 건축으로 말하면 조감도와 같은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건축을 하듯이 한층 한층 올리듯이 그렇게 어떻게 쌓아가야 되고 어떤 걸 넣어야 되고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여기서는 어떤 모양으로 건축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지침을 주는 것이 바로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인생의 설계도를 보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고 그 설계도대로 우리 인생을 지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2025년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아쉬운 일이 있었지만 그때 내가 한번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평생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힘이 들 수 있는 일들이 그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아쉬웠다 할지라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씩 잘 우리가 인생을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24절 본문 시작할 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름 붙일 만큼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냥 허접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만든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참신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산상, 산 위에서 주신 빼어날 숫자를 써서 수운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정말 귀한 교훈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순접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일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우리 인생의 기초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설계하는 대로, 지적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를 가야 될 길을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삶이 잘 안 세워질 때가 많습니까? 설계도면 대로 잘 안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 인생은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이 늘 우리를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막 그냥 자책을 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라고 우리 스스로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자주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잘 다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축복에만 관심 가지고 불편한 것은 피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헌신과 봉사는 가능한 당신이 하라고 그럽니다. 마치 우리가 찬송과 가사처럼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받고 싶으니까 멸시찬대 십자가는 주님 계속 지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구간에서는 기도의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모래로 덮어버립니다. 대충대충 해버릴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런 구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인생이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 사람들 보면, 보도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참 저 인생 정말 부실공사였구나, 저렇게 겉으로는 번듯하게 그럴듯하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인생 껍데기로 살았구나, 정말 부실공사였구나, 툭 건드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 인생 공사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디 하나 우리가 인생에 부실 공사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의 특징은, 부실 공사한 집의 특징은 한마디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모양이 안 좋고, 뭐 그리고 내구성이 뭐 아니면 또 그 다음에 편리함이 어떻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핵심은 무너진다, 바로 그겁니다. 기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그 보이지 않는 기초가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련과 환난이 꼭 옵니다. 위기가 오게 됩니다. 때로는 파도처럼, 때로는 폭풍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두 종류로 사람이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나누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만, 꽃길만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시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인생의 폭을 넓히고 하나님이 더 풍성한, 내가 알지 못했던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붙잡았던 주님의 그 손을, 그 생생하게 내가 경험한 주님의 그 손길들을 내가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살면서 한 사연씩 한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사연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힘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은혜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곳저곳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자고 우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늘 지금까지 배워온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겨냄이, 그런 버팀들이, 그런

정리들이 우리 삶에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 인생의 내구성은 더 점점 더 다져져 가는 겁니다. 더 강하고 더 담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좀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그리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특별히 비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말씀을 집에서 편안히 듣기 좋은 세상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말씀 듣기 좋은 세상이 아마 없을 겁니다. 한 10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말씀을 들으려면 예배 나오거나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차에 다니면서 꽂아가지고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세트 테이프 몇번 듣다 보면 이게 또막 지지지 그리고 소리도 느려지고 이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막 이게 또 그게 씹히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이 핸드폰 속에 수천, 수만 개의 설교가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아는 건 많아집니다. 귀가 많이 높아지고 아는 건 많아집니다. 들은 풍월이 있는 겁니다. 풍월이라서 죄송한데.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제법 많이 압니다. 그러나 많이 아는 것이 곧 성숙은 아닙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데 아는 것만 자꾸 많아지면 결국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영적 비만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들은 말씀은 많은데 이 말씀 저 말씀 다 듣고 좋다 좋다 그래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삶에서 그게 이어지지 않고 삶으로 그 말씀이 소화가 안 되면 결국 나는 이 영적 소화불량에 걸리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도 그냥 별 감흥이 없고,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말씀 지적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겪는 것 외에 다른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일에 욕먹어가면서 하는 일 별로 있습니까? 욕먹으면 다 그만둡니다. 내가 어느 클럽에 가입했다고 합시다. 내가 어떤 단체에 가입했다고 합시다. 내가 다니는 직장 말고, 내가 하는 생업 말고, 그런데 가입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욕합니다. 앞에서 잘못한다고 뭐라 합니다. 그럼 다 대부분 다 그만둡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고 질책을 받고 그리고 꾸지점을 들을 때 이런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질책이고 하나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주실 때 먼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를 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할 때, 오늘 목사님 왜 나를 치는 설교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건 악한 영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을 왜 정직하게 못 삽니까? 왜 거짓말하고, 왜 남을 미워하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속이고, 왜 폭력적이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을 신랄하게 시작할 때,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거짓된 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지적을 할 때, 성결하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지적을 할 때, 질책을 할 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계실 때, 여기에 대한 강한 부담과 함께, 마음에 자복하는 마음과, 그리고 돌이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절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평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정황부원 말씀을 말씀은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고 주신 것이기에 여러분 그 말씀 따라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는 말씀이 있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질책하는 말씀이 있으면 회개하고 때로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고치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나이가 들면 성장할 거라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도면을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떠도 고치십시오. 다시 공사하십시오. 엉뚱한데 인생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그 기초를 옮겨놓으십시오. 다행히 세상의 건축은 한번 기초를 놓으면 좀처럼 옮기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건축은 다시 옮길 수 있습니다. 뽑아서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뽑아서 옮기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도 하고 회심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삶의 터전을 두고 여러분은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대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영원히 붙들 우리의 깃발이요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시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교회도 아닙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여러분 인생에 다른 것 다 우리가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시내 오실 때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분 나이가 78세가 되었을 때 운전대를 그때 놓았답니다. 운전대를 놓으면서 많이 섭섭하더랍니다. 수십 년 했던 운전인데 이제 드디어 그 운전대를 놓게 되니까 한편으로 마음에 참 허전함과 함께 뭔가 정말 허무함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래, 내가 자동차 운전대로 놓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놓지 않았으니까 내가 예수님 손잡고 이제부터 걸어가리라. 여러분, 세상에 다른 건 놓더라도 하나 둘씩 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죄를 시작할 때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십시오.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는 설교를 합니다. 뭐 그리 좋아서 하겠습니까? 칭찬해주면 다 좋아하는데요. 격려해주면 다 좋아하고 위로해주면 다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지적은 잘못의 지적은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고쳐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시련이 올 때 머리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끄떡없습니다. 아까 우리 네팔 영상을 보았지만 주변 모든 집들은 다 쓸려 내려갔지만 딱 그 집 하나 그렇게 뭐 대단한 집도 아닙니다. 겨우 2층 집입니다. 멋진 고층 빌딩도 아닙니다. 화려한 집도 아닙니다. 투박하게 지어진 집입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거 봤지 않습니까? 기초 때문에 안 무너진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비바람치고 형편이 어려워질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제가 또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 이야기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어권 선교회 소속 허태준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2020년 2월 1일에

0: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서 선교 정탐 중에 교통사고로 순직했습니다. 당시 나이는 37살이었습니다. 정말 유능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불어권 선교를 위해서 대학을 불문과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정탐을 그 지역에 하던 중에 그만 교통사고로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간 사모님에게는 너무나도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뭐라고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가서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이제 교회를 털을 닦고 시작하고 있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떠나고 난 뒤에 그곳에 원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허태준, 선교사님 이름을 따서 태준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주파송한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과 주변 많은 분들이 일주기 추모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순서들이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그 허태준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나와서 인사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인사 말씀할 때 4살 된 딸과 유복자 7개월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허 선교사가 남긴 선교의 비전을 잘 준비해서 끝까지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사 말씀이 끝나니까 되게 주모예배 같은 데서는 우리 박수 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박수를 치니까 여기저기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박수하는 거 한번 다 같이 한번 박수합시다 하니까 박수를 억제하고 있던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까? 이런 이 사모님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무엇이 남편을 떠나보낸 그 절망을 이기게 해주었겠습니까? 같은 여성이지만 한 사람은 남편이 떠나니까 아들 그냥 놓아두고 자기도 세상을 마감할 수밖에, 마감했던 안타까운 인생으로 인생을 끝냈지만, 그러나 이 사모님은 남편이 떠났지만 그러나 그 두 아이들 데리고 그가 남긴 그 선교 비전을 끝까지 이루겠다고 그 길에 다짐한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든 차이를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두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전혀 다른 이런 반응이, 이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다른 것에 기초 두지 마시고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언제나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얼마 후에 가서는 네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비바람이 몰아칠 때 있습니다. 그때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때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기초를 다시 한번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몰려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사산구 대동로에 위치한 은혜로교회 김은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13-4603번 은혜로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천국 소망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극심한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내 영혼을 향해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합니다. 눈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찬송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한 빛과 구원이 되시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주십니다.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 생각하다가 누가 돈을 조금 달라고 하면 왠지 꺼려지고 경계하면서도 남의 소중한 시간을 뺏거나 약속 시간을 가볍게 어기는 일에는 왜 이리 마음이 너그러운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절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잖아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열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도 작은 일도 정성으로 대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시간을 지혜롭게 쓰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깊은 고난과 시련의 밤이 찾아와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원망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불평 대신 감사를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썩어질 세상의 쾌락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달란트를 기쁨으로 사용하여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나의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시련과 고통을 원망과 타협 대신 눈물의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삶의 고통 속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음으로 막힌 홍해를 가르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지하수는 지역의 곡식과 잔디를 자라게 하고 또 갈증을 해소시켜줍니다. 이 여름에는 지하수만큼 시원한 물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하수가 흐르는 동굴의 크기, 동굴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지하수의 양도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지하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모든 갈증이 해결되고 또 영혼의 깊은 곳마저 시원해지는 그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하수에 목을 축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고 있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쉬고 기뻐하는 내 삶의 노래로 되길 소망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그것은 사랑, 그리고 소박의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이어서 주나목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까지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지만 그 사랑을 측량할 순 없습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 넓이, 크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찬양하고 계시는지 내 삶의 노래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사연과 또 신청 찬양이 있는데요. 5067번님께서 주님보다 앞서질 않길, 늘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만 영광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드려요. 그리고 7864번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찬양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선 전사님 축복합니다. 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7864번님과 같은 애청자분들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띄워드리고 또 선곡하는 찬양들로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면서 또 은혜로운 찬양들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따끈한 또 신곡을 준비했는데요. 나를 인도하시네, 유호연의 찬양 먼저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강성훈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조한민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어서 꿈이 있는 자유의 나를 찾아오는 사랑까지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에는 사랑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에 푹 잠기어서 계속해서 찬양 듣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또 간증들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실 수 있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좋은 씨앗의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주셨음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는데요. 이 시간 그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하나님 사랑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자기의 빵을 눈물 흘리며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 근심으로 가득한 밤에 잠자리에서 울어보지 아니한 사람, 그대는 모르리라, 그대 하늘의 힘을. 괴테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해드렸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에 깊이 와닿는 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피땀 흘려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 7.8기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 일어선 기업인, 그리고 깊은 밤 친상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인생을 아파하는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여유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기업인은 근로자를, 근로자는 경영인을, 또 정치인은 국민을, 국민은 정치인을 이해하고 아끼는 여유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하자 하는 사람보다 내가 먼저 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인데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테오도르 F는 다윗이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인지, 곧 하나님이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결론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언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실지에 대한 인내의 시험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원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자비심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도 그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흔히 만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를 빨리 왕위에 올리시지 않는지, 왜 그토록 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분명히 상황이 바뀔 좋은 기회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며 은근히 불만을 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후로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면서 왕에 오를 때까지 더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보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궁극적으로 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사랑스러운 한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감사와 찬양의 큰 제목을 꼽는다면 아마 에벤에셀,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계실 하나님을 이보다 더 근사하게 표현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보다 완벽할 수도 이보다 더 좋을 수도 없을 텐데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네요. 찬양 앨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데니 콜맨의 곡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I'll be with you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순간 곁에서 함께 하겠다는 따뜻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의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하는데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호산나 음반 We Draw Near 중에서 찬송가 만유의 주제 Fair is the Road Jesus 그리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 두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아카펠라 합창곡으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People Need the Lord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다마리스의 찬송가 음반 중에서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영국 킹스의 뮤직의 어쿠스틱 음반 중에서 우리에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입니다. What a Faithful God을 보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영국 킹스웨이 뮤직의 어쿠스틱 음반 워십 중에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입니다. What a Faithful God을 보내드렸고요. 그 전 곡은 다마리스 찬송가 음반 중에서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 미리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패션 시리즈 음반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Everything Glorious 중에서 I Stand Amazed를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이 정도면 감사하겠다라고 선을 긋게 되죠. 너무 큰 걸 바라는 건 아닐까 싶어서 스스로 기도의 범위를 또 기대를 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그 선 바깥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요. 한 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잖아요. 걱정이 앞서는 일도 기대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자리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이번 한 주를 넉넉하신 주님의 그 손에 올려드리면서 찬양 가운데 그 넘치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오영은이 부른 넉넉하신 주님 듣고 왔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어놓은 생각과 기대의 선 그 바깥쪽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주의 첫날입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어도 괜찮습니다. 찬양 가운데 넉넉하신 주님께 이번 한 주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리는 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달빛 마을의 주가 일하시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강중현의 목소리로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달빛마을 짐니가 부른 주가 일하시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렸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연락 주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358님 조용히 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잔잔한 사연 남겨주셨고요. 3432번님도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위로가 되는 따뜻한 말씀 또 찬양 고맙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한 주 되세요 라고 축복의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432번님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4822번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나비의 꿈 신청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정자해의 찬양 들려드릴게요.

네, 정자혜의 나비의 꿈 그리고 지선의 충만 들려드렸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진에게 조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값없이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밤,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CC Winans의 Nothing But The Blood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하면 만회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못한 만큼 더 잘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난 잘못이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라고. 우리 죄를 덮으려면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죄를 갚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치러진 그 값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밤 스스로 갚으려고 하던 그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음악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이분들이 만들고 부른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오늘 초대 손님인 플랜팅 월십이 만들고 부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마 저희 방송에서 꽤 많이 소개했던 노래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 노래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플랜팅 월십의 만들고 노래하는 김슬기입니다.
2: 네, 플랜팅 워십의 프로듀서 제이한입니다.
0: 제이한?
2: 네, 제이한. 오, 네.
0: 한국 분이 아닌가 봐요?
2: 한국 사람인데요. 네, 네, 보통 제이한이라고 필드에서 많이 불러서.
0: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제이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2: 네, 한이라고 불러주시면
0: 한. 네. 약간 외모랑 다르게 상당히 귀여우신.
1: 상당히 영어도 네. 잘하고 중국어도 잘합니다.
0: 아, 그래요?
1: 포정처럼 생겼죠?
0: 플랜팅 월십. 아, 이름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 나는 여기 무슨 팀이야 이랬는데, 뭐 팀이긴 하죠.
1: 네.
0: 근데 두 사람만 단촐하게 와서 깜짝 놀랐어요. 두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1: 저희는 부부 사이입니다.
2: 부부입니다.
1: 네. 네,
0: 부부 듀오인데.
1: 네.
0: 예전 같으면 그냥 듀오 이름처럼 이렇게 할 텐데. 네. 약간의 연막자처럼.
1: 맞아요, 약간. 네.
0: Planting worship. 의미가 뭐가 있나요? 이 Planting.
1: 아, 저희가 이제, 저희가 다니는 교회가 교회 심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저희 영어로 하면 이제 철친 플랜팅 철치니까. 네, 원래는 제가 곡을 쓰고 만들면서 개인 이름으로 CCM 가수의 개념으로 김슬기로 할까 하다가 이제 남편과 그래도 뭔가 남편이 저를 돕는 자를 넘어서 함께 하는 자로 하고 싶어서 팀을 교회 이름을 따서 플랜팅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0: 남편분이 아까 중국어도 잘한다 그랬는데.
1: 네.
0: 어쩌다가
1: 중국어를 어떻게 잘하게 됐나요?
2: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네. 그 중국에 그 선교사로 계셔가지고 네, 티벳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계셔가지고 네, 거기 이제 주변에 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스물 한 네, 세네 살쯤에 저는 이제 원래 기타를 연주를 했었는데 이제 잘 네, 이렇게 안 되고 막 방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중국에도 가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 집에 저를 이제 보내버리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학기 정도 이제 어학연수로 이제 갔다가
0: 티벳에 계시다가 중국으로 보냄을 받은 거네요.
2: 네, 부모님들은 티벳에 계시고 네. 이제 저희는 떨어져 살았는데
0: 그러니까.
2: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을 때 네. 이제 제 상태를 보시고 너는 한국이 아니다.
0: 도저히 안 되겠다.
2: 안 되겠다. 너는 갱생이 좀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방황하니까 어차피 할 것도 없고 근데 저도 그때 고집이 음악에 대한 고집이 굉장히 강해서 버티고 있다가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포기하는 마음으로 중국에 갔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지금 철치 플랜팅 철치에 저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보안상 네 그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네 그때 저도 약간의 신앙에 되게 약간 반골 기질이 좀 있는 좀 사람으로서 뭔가 네 그 굉장히 조금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좀 하기 좀 어려운 질문들이 네, 좀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런 이제 질문들이 더군다나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다문화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제가 있었던 지역이 이제 무슬림 지역이었다 보니까 네, 무슬림 친구들도 있고 이제 무슨 이제 교환 학생으로 많이 오거나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로 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여러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질문들이 그 질문들과 막 섞이면서 이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중국어도 배우게 되고
1: 네.
2: 영어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0: 아까 이거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두 분이 시작하기 전에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참 순수하다. 네, 좀 놀리고 싶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얼굴 두 사람 표정이 아까 우리 사전에 차 마시고 할 땐 되게 이렇게 좀 해맑았는데 지금은 다들 굳어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린 이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방송에 나온 게 이분이 처음이라고
1: 데뷔
0: 합니다.
1: 데뷔날입니다.
0: 아, 네, 데뷔날이라서.
1: 기념적이에요.
0: 그래서 여러분 이 청취자분들 도대체 이 팀이 어떤 팀인지 잘 눈여겨보셨다가 나중에 뜨면 또
1: 맞습니다.
0: 내가 저 팀 위해서 기도했어라고 우리 방송 또 들으시는 분들 워낙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김슬기님이 작곡 작사를 하시고 네. 우리 제이한님이 네. 편곡을 하시고
2: 믹싱, 믹싱. 네, 프로듀싱. 네.
0: 아, 두 분 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거.
1: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저는 보컬 전공이고 남편은 기타 전공으로 같이 선후배로 이제 제가 선배고 여기가 후배입니다.
0: 아,
1: 연상연하.
0: 아.
1: 그래서 같이 그때 같이 음악을 했었죠. 네.
0: 그러니까 팀으로 음악을 한 거야? 아니면 그냥
1: 팀으로도 했었어요.
0: 아, 팀으로도.
1: 네, 그때.
0: 슬기 자매님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데뷔라고 말은 네네네. 했지만 네. 20대 때 네. 많이 이쪽 관계자분들

0: 그쵸, 이렇게 그쵸. 뭐 이름 되면 알만한 네네네. 분이 누가 있을까요? 소리엘 뭐
1: 네 선생님 소리엘 선생님
0: 하고도 뭐 같이 활동하고
1: 네네네.
0: 저도 봤나요 혹시?
1: 선생님은 못 뵀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제가 워낙에 신비주의가
1: 그러신 것 같아요. 네.
0: 그랬구나. 네. 세아님은 그러면 음악은 뭐 일부러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는 말이 좀 웃기지만
2: 정말 아이러니하게 저희 네. 그 선교사이신 저희 아버지가 음악을 네. 하셨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2: 네 저를 미셨습니다. 그래서 대려 저는 이제 부모님 때문에 네 저희 교회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그렇게 막 음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미셔가지고
0: 음악을 하라고
2: 네네네 그래서
0: 그러니까 아버지는 음악으로 먹고 살라고 하신 건가 아니면 음악을 통한 사역을 원하신 건가
2: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시진 않거든요.
0: 두 분 다 이부동석으로 아버님은 어떤 음악을 하셨길래
2: 뭐 저도 잘 모르는데 막 대학 가요제 뭐 나가셨다 뭐 이러면서
1: 열정이 좀 있으셨다
2: 네, 매번 곡 쓰시고 뭐.
0: 역시 핏줄은
2: 네 아무튼 네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0: 왜 이렇게 곤란해하시지?
2: 네 그래서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저한테 미신 것 같아요. 그냥 예. 네.
0: 프랜틴 월십이 그럼 결성돼서 네. 뭐 음원을 내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얼마나 됐죠?
1: 한 3년 됐습니다.
0: 아, 그렇게
1: 네, 횟수로
0: 됐네요.
1: 3년. 네네네. 2년 됐고 횟수로 3년. 네.
0: 그러면 아까 처음 들었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언제 발표한 건가요? 이거는
1: 그 3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곡은 제가 만들기는 21에 만들었고요.
0: 네.
1: 그러니까
0: 21살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1: 네. 만들어 놓고 네. 앨범 판매를 안 했었고 이제 네. 저희 주변 친구들과 이제 우리 동기들에게는 은혜가 있었던 곡이었는데 이제 새로 이제 제가 남편이 저에게 곡을 쓰자 앨범 발매를 하자라고 했을 때 이 곡을 제가 남편한테 그냥 나 이런 곡도 있어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앞단과 뒷단은 다 똑같은 가사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가사인데 중간 이 프리코러스 부분이 원래는 제가 전도서 말씀을 썼었거든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다 20대들이 다 느낄 거야. 안 풀리는 인생에 대한 그 허무가 있잖아요. 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0: 아니 뭐 21살에 뭘 풀리고 말고.
1: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너무 열심히 달리는데 이게 뭔가 풀리지 않는 그 실마리가 없는 해결책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서
0: 일찌감치.
1: 네 그냥 예수님 빨리 오시고 그냥 빨리 거룩한 성 가고 싶고 빨리 예루살렘 가고 싶고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허무한 인생에 대한 것을 좀 저는 이제 썼는데 다시 이제 앨범을 내려고 보니까 이게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단지 예수가 오기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곳에서 내가 거룩한 성이 되어서 나와 함께 또 다른 거룩한 성을 만나서 또 다른 거룩한 성을 만나서 이게 우리가 함께 새 예루살렘을 계속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받고 이 곡을 쓰게 되면서 이제 중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프리코러스를 제가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이제.
0: 처음에 나는 이 제목만 들었을 때는 옛날에 우리 성가 중에
1: 네 맞아요 있더라고요.
0: 거룩한 성이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1: 네네네.
0: 나 그거를 리메이크했나? 그래서 되게 독특하다 이랬는데 그건 네. 아니었다라는 네. 거를 알고
1: 네.
0: 근데 뭐 그거가 아니더라도 되게 일찌감치
1: 네,
0: 좀 약간 심오한 노래를
1: 네. 심오했어요.
0: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가끔 이렇게 보는 이미지, 들었던 그 이미지는 되게 캄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1: 네. 캄합니다.
0: 전혀.
1: 캄해.
2: 힘드네요, 오늘.
0: 플랜팅이 안 될 수가 없겠네요.
1: 네네. 여기저기.
0: 그럼 플랜팅 원씨 어떻게 요즘 활동하고 계신가요?
1: 아유, 활동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간의 수공업이다 보니까
0: 네.
1: 그냥 저는 이제 집에서 애들 보내고 바로 이제 피아노 앞으로 가죠. 일단은 뭐라도 칩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치고 안 나오면 에이 오늘은 글렀다. 아니면 또 오늘은 하나님 주시면 오늘은 나왔다. 이렇게 하고 또 근데 그 나온 것 중에서 또 나름 걸러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곡을 쓰고 계속 지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제가 써놓은 곡이 워낙 많으니까 자기 일하면서 그것도 이제 작업을 해주고.
0: 아까 우리 남편분은 뭐 다른 일도 내부 네네. 일도 좀 하신다고.
2: 네네. 저는 이제 지금 본업이 이제 믹싱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0: 네.
2: 네, 주로 이제 엔터넷 같은 데서 이제 믹싱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네.
0: 그래도 뭐 이렇게 아예 마냥 놀고만 계시지는 않는.
1: 근데 마냥 노는 것 같아.

0: 거의 대부분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1: 그래요? 저도 네. 집에서 작업하거든요. 네.
2: 그러시구나.
1: 네. 네. 저도 간의 수공업이에요.
2: 간의 수공업이 제일 좋더라고요. 잠옷 바람으로 그냥.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딱 떠오른 거를 네. 예를 들어 뭐 생각하다가 떠오른 걸 바로 피아노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1: 편곡은 그럼 남편분이
2: 아니요 같이.
1: 같이. 네. 아 네. 보니까는 건반 치시던데.
2: 네. 네. 제가 네. 건반 치고 사실은 편곡적인 건 제 머릿속에 다 있고 그걸 이제 남편한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갈 건데 어떤 느낌인지 남편이 믹싱하면서 네. 이 곡은 좀 자세한 편곡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다 보는 거죠 이제.
1: 가장 플랜팅 워십에 이제 주력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3년간 많은 노래 썼겠지만 네네. 발표한 노래는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들은 이런 걸 지향한다. 나는 이런 뭐 세계관을 크리스찬으로서 나누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저희가 지금 선생님 보셨듯이 저희가 곡 그 메시지는 캄한데 성격적으로는 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고 싶은 거는 진리 안에 자유하고 싶은 게 저희 둘 다 계속 자유.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 진리 안에 자유.
2: 네. 제가 예수 믿으면서 자유롭다로 느낀 거는 이제 저희 목사님, 저희 선생님이랑 남편 만나고 느낀 감정이었거든요. 사역을 오랜 시간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1: 뭔 말인지 알아.
2: 너무 무거웠어요. 무거운 짐을 네. 지고 예수께 가라는데 왜 내 무거운 짐이 나아지지가 않고 이게 너무 무겁고 그리고 나란 존재가 너무 무겁고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살았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사실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앨범에 이렇게 사인할 때 네. 제가 늘 쓰는 문구가 진리 안에서 자유거든요.
2: 오~ 선생님 어머 통하였도다.
1: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자유로운 걸 되게 원하고
2: 네.
1: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기존 사역자분들이 그 저 같은 천둥벌거숭이 시절에 저 같은 사람한테 요구했던 건 좀 이제 진지한
2: 그쵸,
1: 태도.
2: 그쵸, 그쵸.
1: 음악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자유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2: 그쵸, 그쵸.
1: 근데 그거를 이제 억눌러야 되는 네, 게 그래서 나 아닌 내 모습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해야 맞아요. 된다는 거에 대한 맞아요. 부담감들.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애티튜드는 좀 갖춰야 되겠죠. 네, 네. 너무 또 내 멋대로 살면 안 되겠지만 네, 네. 우리 슬 기자님도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적잖이 네, 본인의 적잖이. 모습을 많이 네, 감추고 네, 살았던 네. 게 아닌가. 우리 네. 또 우리 형제님도 사실 MK로 산다라는 거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2: 근데 여기는 네.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1: 아 그래요?
2: 원체 그냥 학교 다닐 때도 반골이었고요. 아, 그냥 여기는 자유했는데 네. 한국 땅에선 조금 더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네. 뭔가.
0: 저는 사실 사고하고 말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상대방의 원래 눈치를 또 보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뭔가 불편해하거나 하는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선을 넘어가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조금 많이 좀 주눅이 든 것도 사실이긴 해요 사실. 네.
1: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래서 네. 결국엔 진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진리가 자유롭기를 원하는 네. 그 우리 플랜팅 워십 네. 단순한 팀이다 보고 또 가족 팀이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2: 너무 많죠. 네.
1: 서로 안에 있는 네. 모순도 볼 거고.
2: 너무 네. 많습니다.
0: 네. 일단 싸우면은 그날은 끝이고요. 모든 일정이 끝이라고.
2: 나는 작업을 못합니다.
0: 네네. 네. 그래서 저희 뭐 장점이죠 단점이죠. 장점은 저희는 의무적인 건 없고요.
1: 그렇죠.
0: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없지만 단점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만약에 싸우면 이제 근데 저희가 요즘에 이제 사이가 굉장히 약간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
1: 네, 괜찮아요.
0: 네, 네 요즘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밖으로 가도 되겠다. 왜냐하면 나갔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충돌을 하게 되면
2: 그러면 아주 민폐도 이런 민폐도
0: 그렇죠. 없으니까. 그럴 수 없지만
2: 저희가 이제 결혼한지 횟수로 10년이거든요. 근데 연애 포함하면 12년 넘었는데. 이제 10년 되니까 이제 좀 그런 시기가 왔어요. 오, 저희 사실 저희 집 쌈딱인데 저희 둘 다. 근데 쌈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저희 뭔가 자부하는 거 하나는 왜 싸우냐 하면 사실 저희는 서로를 단도리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누가 우리를 단도리하기 전에 저희가 굉장히 너무 빤딱빤딱한 거울이거든요. 서로의. 그래서 남편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뭔가 조금 그러면 바로 제가 나가는 거고

0: 저도 완전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생각이나 조금 하면 마음 편 바로. 그래서 저희가 너무 반딱반딱한 거울이에요. 그게 저희의 이제 싸움이죠. 서로를 보듬어주는 것보다도 뭔가 밖에 나가서 그렇지 않도록. 이제 10년 되니까 다 한 것 같아요. 다 해가지고.
1: 보니까 아까 아이도 이제 거의 다 키워서.
0: 다 키웠어 이제.
1: 다 키웠다.
2: 세 살인데 다 키웠어.
0: 다 키웠어, 다 키웠어 이제. 아, 말 잘하면 되지 뭐. 다 키웠어 이제. 내보내도 됩니다. 불러주세요.
1: 이분들 이렇게 뭐 오늘 또 데뷔라고도 하고.
0: 아, 데뷔는 원래.
1: 또 뭐 만나니까 막 거의 반응분 상태로 이분들이 서로. 예, 네, 그런 거 보니까
0: 아, 들켰어요, 좀, 선생님.
1: 네, 욕망이 느껴져서.
0: 네, 맞습니다. 지금 반응인 네, 상태.
1: 욕망의 플랜팅 월시. 아, 지금 네. 지금 자제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0: 자제 누가 안 시켜도 듣던 아,
1: 노래 한 곡 듣고서 좀 마음을 좀 다스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0: 노래. 아, 이거 굉장히 네. 잠깐 캄해줘야 되는 곡. 네. 할렐루야라는 곡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곡은 제가 이제 그 거기 어디지? 아 이거 단어를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약간
1: 뭐
0: 그 당한 그 여성이 네. 단어를 어떻게까지
1: 뭔가를
0: 네, 한 여성이 이제 그 돌맞은 그 여성을 예수님께서
1: 가늠한 여인
0: 네 가늠한 아. 여인 그런 아름다운 단어가 있었네요 네. 선생님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고서 거기 그 장면을 읽다가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상상의 나래를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쓴 곡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그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의 그 표정과 이 자매가 나를 구원하러 온 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감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감격이 아, 환희에 찬 감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감격이 약간 이 곡을 이제 들어보셔야겠지만 감격이 좀 다른 감격? 환희가 아니라 이제 나를 누군가가 살려주러 왔구나.
1: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여인의 네. 외침이라고 네. 들으면 어떨까?
0: 그런 간절한 그런 걸 담은 그런 찬양입니다.
1: 네. 네. 플랜팅 월십이 부른 캄한 노래.
0: 캄과 네. 열정. 네.
1: 할렐루야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예, 플렌티 월십이 부른 할렐루야 들으셨습니다. 보면은 뭐 두 분이 다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영상도 본인들이 찍나요?
1: 아, 영상은 이제 저희가 주님이 또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0: 어, 그래요?
1: 사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른 세션들하고 계속 찍었을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근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저는 너무 순수하게 비싼지 몰랐어요.
0: 그쵸, 요즘 영상.
1: 와, 근데 이제 영상을 한 컷으로만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도 요즘에 네. 그러니까 사람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을 다 담아야 되고, 세션들에. 세션들도 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줄 알았습니다. 자꾸 죄송해요.
0: 돈 얘기 좀.

0: 아니, 저, 제가 중요하죠. 순수하게, 네. 순수하게 네. 그냥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앨범으로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1: 품이
0: 든다는 네. 거를 제가 이제 몰랐죠. 모르다가 이제 깨달아하면서 그래서 영상을 그렇게 많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포기를 한 시간이 좀 길었어요. 제가 조금 아 이건 쉽지 않겠다. 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우리 벌이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어떤 주님이 보내주셨죠. 주님이 이제 그냥 영상을 그냥 전공을 하는 영상 지금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아닌데 그냥 누군가를 찍고 싶다. 자기 그냥 왜 보통 영상하는 친구들은 보니까 쉬는 날에 많은 걸 담으러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1: 그쵸? 예.
0: 그래서 그 담으러 다니고 싶은데 누가 없어라고 누군가한테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의 지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소개를 해준 거죠.
2: 피사체가 그래도 좋은
0: 네. 그래서 근데 크리스찬도 아닌데 저랑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이제 며칠 전에 찍고 왔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제가 이 곡을 보는 시야 어떤 곡을 어떻게 담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 친구가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만 사니까 크리스찬 문화 속에 사니까 이 정도의 생각인데 그 친구 좀 다르게 이제 시야를 보면서 찍어주고 있거든요.
2: 객관적으로 또 볼 수
0: 네.
2: 있겠네요.
0: 네. 그리고 저 되게 재밌는 건 제 곡을 이제 번역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걸 또 영어를 잘하는 친구로서 감사하게도 검수를 하면서
2: 가사를 또 영어로.
0: 네. 근데 재밌는 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 거의 한 6개월 넘었나?
2: 귀인을 만나신 거예요.
0: 귀인을 제가 맨날 천사 이렇게 부르는데.
3: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재밌는 게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데 저희의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0: 너무 좋아요.
3: 오히려 더 이렇게 느껴요. 근데 맞아. 왜냐면은 그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의 단순히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만 찬양 요것만 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 큰 틀 안에서 찬양을 예술적으로 그거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바깥에서도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덜어 만나는데 아, 이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복음의 전달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음악을 벌써 몇 편째 찍어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저희도 계속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누구보다도 그게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데 본능적으로 강박적으로 그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이 네, 그거를 저희도 기대하면서 계속 그 친구와 함께 일단 1차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 친구에게 먼저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 1차 네, 관문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2: 저도 제 경험에 예전에 제 4집 앨범을 세큘러 씬에서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가사나 이런 게만 빼면 이거 그냥 일반 음악으로 해도 괜찮은데 왜 굳이 이걸 하냐 하면서 그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이분들이 음악으로 느끼더라고요. 그 음악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기도 하고
0: 맞아요.
2: 그리고 그중에 이제 엔지니어 하셨던 분은 자기도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되게 놀래했어요. 그랬더니 맞아. 왜요? 뭐 교회 다닌 사람만 사명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맞아, 맞아.
2: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네. 오히려 더 갇혀있어요.
0: 맞아요. 네, 갇혀있어요.
2: 시각들이.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 안 믿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네.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네. 굳이 우리가 막 전도라고 하는 물론 중요하지만 네. 복음을 전하는 네. 게 막 우리는 강박을 가지고 하잖아요.
0: 맞아요.
2: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사형리 같은 걸 들이밀어야 네. 되고 근데 또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을 저도 했던 기억이 네. 나는데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이.
0: 네. 항상 근데 연서가 고마워. 항상
2: 연서.
0: 네. 예. 근데 진짜 너무 더 감사한 거는 찍기 전에 항상 회의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가사를 먼저 보내주고 음악을 혼자 들으면서 저한테 항상 어떻게 쓰게 됐는지 어떤 의미인지 물어봐요. 그러면 걔는 예수를 모르고 그냥 제 그냥
2: 메시지를 듣는
0: 그냥
2: 거예요.
0: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의 고뇌도 듣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단어 요즘 최근에 저한테 했던 질문은 왜 하나님한테 신뢰라는 단어를 쓰는지 자기가 되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냐. 신이란 존재는 네, 그냥 우리가
2: 절대 신인데.
0: 일방적인 거 아니냐. 신뢰라는 건 사람과 사람과에 쓰는 거지. 왜 그렇게 하냐.
2: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구나.
0: 그래서 제가 팡 맞아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쓴 곡이 이제 나는 주를 신뢰였거든요. 왜 누나 신뢰를 썼냐. 그러니까 이 신과 내가 서로 교류하는 존재라는 걸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모르니까 근데 그걸 설명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근데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 또 담아줘요. 그 신뢰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편집을 또 하고.

0: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계속 이게 깨어져서 되게 좋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개념을
0: 맞아요.
1: 맞아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하면서 맞아요. 우리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맞아요. 그런 기회를 갖고 계시는 것 네. 같습니다. 플랜팅 월십. 왜 그냥 플랜팅이라고 해도 되는데.
0: 그렇죠.
1: 예, 왜 월십이라는 노렸나요? 월십팀이 네. 농담이고.
0: 근데 저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아까 선생님 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CCM 가수가 될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이거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가진 복음 안에서 저는 제가 뭔가 혼자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저는 조금 마음이 그렇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뭔가 기쁘다는 표현보다 제가 지향하는 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1: 혼자만 오롯이 노래하는 것보다는
0: 네, 제가 노래해서
1: 사람들이 듣게끔 하는 거
0: 듣는 그냥 이런 일방적인 관계보다
1: 같이 하는
0: 네,
1: 걸.
0: 저는 결국은 월십이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부부도 제가 김슬기라는 앨범으로 안 내고 우리 같이 왜냐면 저희 둘이 계속 같이 자기 전에도 이제 듣고 아이들한테도 들려주고 자장가로 저희 둘이 계속 이미 월십을 하고 있고 월십을 우리 둘이 하고 함께 하고 계속 저희는 거기가 계속 지향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만약에 활동을 한다고 굳이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조금 더 집회의 목적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이게 집회 개념으로 하고 싶지 어떤
1: 콘서트보다는
0: 그러니까 그 초청 예 매배보다는 집회 개념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네 그게 좀 더 저희가 지향하는 바에 맞는 것 같아요. 네
1: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0: 네
1: 저도 음악을 많이 이제 제 음악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예배 음악을 지향하진 않았어요.
0: 네
1: 알다시피
0: 근데 예배 음악인데요.
1: 근데 예배 음악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방향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0: 아.
1: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난해하게 만들까.
0: 그래서 그렇게 코드가 어렵군요, 선생님.
1: 이게
0: 어렵습니다. 아주.
1: 뭐 의도했든 안 했든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내가 만드는 노래는 결국에는 물론 내 안에 이제 자아를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런 과정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네. 결국엔 사람들이 같이 네. 겨울어져서 그것이 네. 하나의 또 예배가 네. 되게끔 해야 네.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는
0: 네.
1: 아마 이미 그걸 겪으신 것 같아요. 네. 하시면서
0: 맞아요.
1: 자 이제 뭐 좀 마무리를 점점 져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또
0: 너무 짧아.
1: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또
0: 다음 기회도
1: 예 앨범 또 만들면
0: 네,
1: 또
0: 네.
1: 나와주시면 좋겠고
0: 네.
1: 뭐 오늘 방송 듣는 분들께 플랜팅 월십 찬양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 아니면 뭐 기도 제목 뭐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예, 좀 계획 이런 거
0: 계획.
2: 저희가 사실 네, 계획을 할 게 저희는 하루하루
0: 인도하신다.
2: 예, 예, 왜냐면은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방향이 가는 거지 저희가 막 의도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한 곡씩 내고 있고
1: 네.
2: 네 근데 지금 오늘도 저희에게 굉장히 특별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과 저희가 만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안에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네, 그 은혜를 저희가 계속 저는 함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네.
2: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데 더 많은 네, 그러니까 다 엄청나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 정말 오늘 지자 선배님 만나서 저희는 너무 좋고
1: 네. 네, 저희도 네, 좋아요.
2: 네, 라디오라서 저희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네. 저희 선생님만 보이는데 네, 저희는 오면서 그래서 아 선생님과 대화 할 것이 즐거운 기대로 왔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은 되게 재밌겠다. 네 그리고 그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네라고 생각.
0: 저는 청취자 그러면 이제 하셨으니까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어요. 마지막 곡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랬는데 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그 포인트를 계속 살면서 계속 무거운 것 같은데 물론 예수께 내려놓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다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그런 존재고 그래서 예수가 왔다로 계속 초점을 예수께 맞추는 것이 예수께 짐을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 복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무거운 짐진 자여 예수께 오라가 이제 그게 첫 가사인데 예수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에 집중하거나 나의 초점, 내 상황, 내 무거운 짐 말고

0: 초점을 예수께 계속 맞추면서 예수 믿는 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0: 행복합시다. 네.
1: 요즘도 워낙 분위기가 사회적 네. 분위기도 좀 무겁기도 하고 하는데 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행복했으면,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리가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플랜팅 월십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네. 자리를 통해서도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에서도 기회가 되면 모셔서 네. 이래저래 또
0: 네. 너무 감사하죠.
1: 네,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세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경건서적 용서의 저자 코리 텐 분 여사에게 한 성도가 용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회개도 주님이 받아주실까요? 그러자 코리 텐 분 여사는 인자한 미소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오늘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해도 주님은 아마 언제 그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안심한 성도에게 여사는 이어서 한 가지 조언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죄를 절대로 다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죄책감이란 낚싯대로 마음속 죄를 건져 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죄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같은 죄에 다시 매이는 것도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잠시나마 우리는 다시 죄에 매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솔직히 인정하고요.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에르제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아이자야 61의 은혜 아래 있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결국 용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용서의 능력이 늘 함께하길 저도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다 말하면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저의 모습을 저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들은 사해지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받은 우리가 그 용서받은 사랑으로 또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용서를 말하지만 용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밝은 빛이 임하도록,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도 풀어주시길,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으로 넘쳐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서 기도가 막 터져나오더라고요. 내 삶을 깨뜨려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아,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이렇게 굳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죄를 절대로 다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죄책감이란 낚싯대로 마음속 죄를 건져 올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죄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같은 죄에 다시 매이는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저자 코리 텐붐 여사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기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존 파이퍼는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성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기쁨으로 누릴 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로 만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날마다 만족하는 삶,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이미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김도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Upper Room의 Give Me Jesus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리튠즈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홍희석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임바울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참 아름다워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일디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재승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커크 프랭클린의 Lean on M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지요. 요즘에 아침 저녁에 또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부쩍 파랗고 또 높아졌지요. 계절은 참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원한 날이 올까,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갈까 싶었는데 벌써 겨울이 빨리 오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하게 되고요.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감격.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을 변화시키고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변화를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참 아름다워라 전해드렸어요. 주님의 세계는 이 세상에 속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가 오늘도 맞이하게 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것.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감격하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감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닮았으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감격하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루를 맞이하게 될 때 또 1분 1초 보내는 이 모든 순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삼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복음을 전하고요. 외부의 정보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152 성도님께서 어제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었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이어지는 복음의 메아리 극동방송에 이렇게 새벽 시간에는 북녘의 영혼들을 품고하는 아주 귀한 방송이군요. 이 방송을 듣는 남북한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이 새벽 시간 한밤중에 저 북녘 땅에서는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듣고 싶어서 또 외부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루를 늦게 마무리하시거나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지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어제 이어서 신앙 간증 그리고 간추린 소식과 남북 간의 자세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0: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의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은 약 3만 4천 명을 넘어서 3만 5천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잠깐 주춤했던 대한민국 입국 탈북민이 이제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 한국교회의 도움을 얻고 또 탈북 과정에서 탈출 과정에서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잠시 방학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그리고 북녘 고향 땅에 돌아가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되겠지요.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곁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탈북민분들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철야예배 때 간증을 함께한 탈북민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텐데요. 북한 군인으로 살다가 DMZ를 건너온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북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네요. 북향민 신앙가정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12년 동안에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처럼 뭐 하나님을 열심히 이제 하다가도 탕자처럼 이제 멀리 떠나가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느꼈던 게 신기하게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별의별 걸로 다 채워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탈북민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다 느끼는 거예요.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다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탁 정착을 하다 보면은 일단 외로워요. 가족이 없고 친구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가는 데가 뭐 클럽 같은데 자본주의 사회에 왔으면 그런 데 한번 가봐야 된다 해서 클럽에 엄청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막 놉니다. 아니 어느 날 이제 오는데 그 공허한 마음에 저는 채우러 갔는데 이 마음이 더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락으로 채울 수 없구나. 뭔가 이 노름으로 채울 수 없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말씀을 딱 들으면 신기하게 이제 딱 교회 그때마다 가면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돌아온 탕사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너무 은혜가지고 어떻게 알고 이제 또 이걸 하셨지 하면서 이제 또 막 은혜를 막 받습니다. 그 친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는 되게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던 누나였어요. 근데 딱 그러더라고요. 하늘아, 요 하나만 명심해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발, 하나님 속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이렇게 거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올인해라. 세상에 가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든지 하나님한테 올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딱 하는데 그게 가슴에 비수처럼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신학교를 자퇴하고 나갔는데 그러고 이제 좀 기나긴 방황이 시작됐죠. 뭐 대입 준비를 되게 오래 했어요. 제가 기자가 되고 싶어서 가게 된 게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세상에 사는 게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처럼 저처럼 온 탈북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혼자 온 친구들이 되게 많이 방황을 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뭘까라고 이제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그만뒀지만. 근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제 주변에는 DMZ를 넘어온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책을 뚫고 오다 보니까 바닷가로 헤엄쳐서 온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DMZ로 뭐 걸어온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주변에 두고 챙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보통 교회 잘 안 다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 같은 애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에서 아니 너 같은 애가 뭐 이랬더니 날라리처럼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애들한테 전도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얘들한테 삶으로 내가 보여줘야 되겠구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딱 그분은 물론 설교도 많이 하세요. 저희한테 이제 애들 불러놓으면 막 설교를 막 1시간, 2시간씩 막 하셔가지고 우리가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랬던 목사님이시긴 한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나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안 믿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못 믿겠는데 저분이 믿는 하나님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저게 뭘까? 근데 그분은 삶으로 살아내시더라고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헌신적이시고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저처럼 이제 새벽 기도 안 나가고 이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좀 두고 보겠다 이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야 교회 가자 뭐 하나님 믿어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이 친구들이 하나둘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기도 맡기고 싶은 부분인데 제 양아버지가 계세요. 참 좋은 분이세요.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근데 딱 하나만 빼면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신을 믿는데요. 왜요? 어떻게요? 했더니 야, 니처럼 이렇게 오는 친구들을 보면은 신기하지 않냐? 이건 신의 영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믿을 건데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해서 저는 이제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그렇게 바뀌어가고 변화되는 그런 탈북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서 아, 저 친구는 너무 완고해가지고 안 믿을 것 같다 이랬는데도 진짜 결국에는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세요. 예.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저렇게 완전히 성 같은 그 성벽은 이제 안에서 다 열어줘야 이제 탁 쉽게 열리는데 저걸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게 열리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탈북민들을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통일이 됐을 때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사역자들로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걸 이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또 많이 느끼는 건데 주변에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탈북민들한테 정말 많이 접근을 해요. 대학교 4년 내내 느낀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졸업하고 이제 일하면서도 느낀 건데, 주변에 이단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통일이 됐을 때,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북한 주민들의 영혼을 좀먹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통일이 됐을 때, 2,500만의 영혼을 이상한 데 이제 팔아넘길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요즘 정말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그게 있는데, 아, 이것도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거죠. 제가 그 탈북을 할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쉽게 이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가슴 속에 뭔가 무언의 확신이 팍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알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냥 아, 막연하게 우리 부모님들 다 무사할 거야. 괜찮으실 거야. 뭐, 이 정도였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2년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PC방에서 알바를 딱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브로커를 한명 보내봤습니다. 브로커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가 보냈을 때 북한 보위부가 보낸 줄 알고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14살 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점쟁이가 저 아들이 나중에 멀리 가서 살 팔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혹시 외교관이 되려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랬더니 아, 너 이름을 하나 가명을 지으면 어떻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명이요? 했더니 칠복이라는 가명을 하나 짓고 싶대요. 근데 그게 증조 할머니가 저한테 지어준 이름이래요. 칠복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주고 싶다고 해서 어, 그래요. 뭐 그러죠. 근데 굳이 그렇게 지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네가 외교관이 됐을 때 해외에 나갔을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 이름을 말하면 어머니가 이제 누구나 다알수 있지 않겠냐. 근데 우리만의 이제 암호 같은 걸 만들면 좋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사람을 보냈는데 칠복이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그건 너랑 나랑만 아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로커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가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칠복이가 보내서 왔습니다. 칠복이라는 그 이름이 기억나시는지 물어봐라고 이렇게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브로커가 가서 이제 문을 딱 두드리니까 아들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아들 죽었다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할 뻔했던 거죠. 근데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기 칠복이라고 기억납니까? 칠복이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안다고 하던데요 하니까 어머니가 버선발로 달려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문 열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브로커한 데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가 무사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사실 잘안 믿겨지더라고요. 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오열을 하면서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제일 먼저 외치던 주님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군요. 제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군요. 정말 여러분, 머리카락 한 올이 안 다쳤더라고요. 통화를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버지 무사하십니까? 이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하느라 아버지 응? 가만히 뜸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막 천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잘 있다 이러는 거예요.

0: 뭐그 말을 그렇게 하려 했더니 잘 있다. 너무 건강하게 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성경에 있는 말들이 여러분 그 시절에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이제 사자들이 머리카락 한 올이 안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수도 없이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하셨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적어놓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어디 가면은 주님께서 하신 그걸 이제 막 대놓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여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최근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제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과연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막 코로나 터지고 막 그랬었죠. 그때 제가 유튜브를 막 하게 됩니다. 근데 편집 기술을 그때 막 배우게 되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니까 뭐라도 이제 배우자. 기술 하나 배워놓자. 뭐 이런 마인드로 배웠습니다. 근데 배우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배우고 유튜브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구독자들이 막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나처럼 이렇게 재능이 없는 사람도 사람들이 그래도 재밌다고 봐주네?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만들었는데 지나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게 주신 게 그게 하나의 또 달란트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배워지고 그냥 쓰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제가 중심만 이제 바로 서니까 주님께서 그걸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곧 거의 한 10만을 앞두고 있어요. 영화 쪽으로 계속해서 일이 연결이 돼요. 그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기획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이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단편 영화 두병사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북한에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왜냐면 120만의 정하늘이 어젯날의 정하늘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만들어서 들여보냈는데 영화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빈부격차와 노동자 농민의 그 계급 사이를 이제 표시하는 그런 걸로 이제 보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북한 주민들이 보고 이런 피드백을 보냈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말하는 대사 한마디는 정말 공감을 한다. 근데 그게 뭐였냐? 딱 제가 말하려고 했던 그 핵심을 여섯 명이 피드백을 보냈는데 한 명이 그래도 알아봤더라고요.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 다른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핵심이었는데 그걸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이제 창작자로서의 그 어떤 피드백을 받은 느낌이어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좋은 미디어들이 많은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좋은 미디어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복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거기에 복음적인 메시지가 이제 좀더 얹어지면 그러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국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식당에 가고 그리고 어딘가에 가도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남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을 이제 꽃제비 출신들도 많이 불러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막 성령 충만했다가도 또 하나님한테 대들게 돼요. 하나님 진짜 이게 있습니까? 북한에는 왜안 계십니까? 자꾸 이러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이지 너무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식사 기도하기 전에 저를 한 번만 딱 떠올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2,500만 주민들한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위한 기도고요. 이단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통일의 그날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3만 5천 명더 나아가서는 이제 몇십만 명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하늘 형제.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이라는 거 여러분도 발견하셨지요? 우리 곁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길을 또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 응원해 주시고요. 또 곁에 있으시다면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탈북민의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같이 올렸으면 좋겠네요.

간추린 소식. 남북 간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가 지난 10일 홍해 요충지인 모카항과 하니시 제도를 잇따라 장악하면서 세계 주요 해상 물류 통로인 바브엘만 대부 해협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 드론이 몰도바와 루마니아 등 유럽 영공에 잇따라 출몰하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용기도 몰도바에서 이륙 당시 드론 침범 경보로 한동안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 내에 미군 요해 발굴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재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돼지고기 가격이 1kg에 북한 돈으로 16만 원에 육박하며 2018년에 약 12배로 올라 일반 주민들이 돼지고기를 맛보기조차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H-1B 등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가 실직한 뒤에도 6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약 350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2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안전성 연구에 참여해온 연구자들이 AI가 인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AI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가 지난해보다 한 달여 일찍 발령된 가운데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늘면서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이 홍해 남쪽 출구인 바브엘만 대부 해협으로 향하는 요충지를 잇따라 장악하면서 글로벌 물류와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후티는 지난달 휴전 종료를 선언한 뒤 한 달 만에 홍해 거점 항구 도시인 모카와 전략 요충지인 하니시 제도를 장악했는데요. 예멘 정부군과 사우디아라비아 동맹군은 해협을 굽어보는 두바부와 페림섬 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후티의 공세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해협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더라도 모카항과 드론 미사일 전력만으로 선박 통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바브엘만 대부 해협은 홍해와 아라비아 해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 통로로 이곳의 통항이 차질을 빚을 경우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선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까지 겹치면서 중동의 주요 해상 물류 통로 두 곳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지난 10일 브렌트유 가격은 3.5% 급등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두 해협을 피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할 경우 운항기간이 10일 이상 늘어나고 운임과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주변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 잇따라 출몰하면서 유럽의 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용기가 몰도바 수도 키니노우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당시 러시아산 샤헤드형 드론에 영공 침범 경보가 발령돼 몰도바 영공이 폐쇄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용기가 드론과 충돌할 뻔했다고 밝혔지만 드론이 실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몰도바에서는 앞서 지난 7일에도 영공을 침범한 드론 한 대가 들판에 추락해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러시아 드론은 몰도바뿐 아니라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 영공에도 잇따라 출몰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지난달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서 우크라이나 화물기 근처에 나타난 폭발물 탑재 드론을 러시아의 공작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독일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9일 국경에서 약 3,000km 떨어진 러시아 북극권의 핵심 가스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했고 러시아도 키이우와 오데사 등의 드론 공격을 가하며 장거리 드론을 이용한 양측의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피레게스 선임 작전 담당관은 지난 10일 하와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건이 무르익으면 북한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아왔으며 현재 대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 북한 투입 여부는 더 높은 차원의 결정과 향후 상황 전개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DPAA 측은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를 과거와 달라진 하나의 징후로 평가했습니다. DPAA는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지난 2018년 북한으로부터 55개 상자에 담긴 약 250명의 유해를 넘겨받아 지금까지 약 110명의 신원을 확인했는데요. 이 가운데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장병의 것으로 판단된 약 90명의 유해는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DPAA 측은 장진호와 청천강, 운산 등 미군 실종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직접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1kg에 북한 돈으로 16만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데일리 NK가 지난달 30일 평양과 신의주, 해산의 시장 물가를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 1kg 가격은 15만 8천 원에서 15만 9천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평양의 연평균 가격이 약 13,000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2배로 오른 수준인데요.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2019년 북한에서 확산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꼽힙니다. 당시 돼지가 대량 폐사하고 번식에 필요한 돼지까지 줄면서 사육 기반이 크게 약화됐고 이후에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전에는 일반 가정에서도 돼지를 길러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현재는 농촌에서도 가정집의 돼지 사육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주민 식량으로 사용되는 옥수수조차 부족해 돼지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점도 사육 규모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는데요. 현재 돼지고기 1kg 가격이면 쌀 약 3.5kg이나 옥수수 약 9kg 등을 살 수 있어 일반 주민들은 명절이나 생일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달기나 오리고기, 콩으로 만든 인조고기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H-1B 등 임시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장해온 실직 후 60일간의 체류 유예 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숙련 노동자를 포함한 특정 취업비자 소지자가 고용 계약이 끝난 뒤에도 60일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이 두 달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해당 비자 소지자는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대상에는 H-1B뿐 아니라 국제무역 종사자를 위한 E-1 비자와 국제기업 임원과 관리자를 위한 L-1 비자, 과학과 스포츠 예술 분야 전문 인력의 O-1 비자와 TN 전문직 비자 등도 포함됩니다. 2017년에 도입된 현행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실직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집을 처분하고 자녀의 학교 문제를 처리하는 등 미국 생활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유예 기간이 사라지면 기업 인사 부서가 외국인 직원의 해고나 퇴직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 기업들에도 잠재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약 350억 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49억 7,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6% 증가했는데요.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82.6% 늘었습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역시 반도체로 반도체의 수출액은 164억 8,3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270.1% 급증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3.2%에서 올해는 47.1%로 높아졌는데요. 반도체뿐 아니라 석유 제품과 선박, 승용차, 철강 제품의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103%, 미국은 137.5%, 대만은 176% 증가했는데요.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늘면서 이 기간 무역 수지는 103억 6,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넘어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안전성 연구에 참여해온 연구자들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위협성을 잇따라 경고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규제 논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AI 기업 엔스로픽의 AI 안전 담당 연구자 에번 휴빙건은 최근 AI가 10년 안에 인류 전체를 위협할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10% 이상으로 본다고 밝혔고 다른 연구자들도 초지능 AI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OpenAI가 개발한 AI 에이전트들이 올해 초 개발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 서로 메모를 남기며 정보를 주고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서도 AI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AI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인간에 넘어서는 초지능 AI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늘면서 두 감염병이 동시에 확산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0시를 기해 2026-2027 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른 시점입니다. 일반 감기는 콧물과 재채기, 미열 등이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독감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두통, 오한, 근육통,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코로나19는 독감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일부 환자에게서는 미각이나 후각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감 검사는 증상이 시작된 뒤 4-5일 안에 받는 것이 좋고 항바이러스제는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안에 투여할 때 치료 효과가 가장 큽니다. 특히 소아와 고령자, 기저질환자는 독감이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절기 독감 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다음 달 중순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의 하늘에 가끔씩 구름이 많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16도, 수원 15도, 영월 1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 27도, 영월 25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도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홍성과 보령, 군산, 목포, 여수, 완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여수 19도, 보령 16도, 정읍 1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여수 28도, 정읍 27도, 보령 26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포항과 울진은 날씨가 흐리겠고요. 경상남도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부산 21도, 울산 19도, 대구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부산 28도, 울산 26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의 오전 하늘은 지역에 따라 날씨가 다르겠는데요. 먼저 제주의 하늘은 맑고 서귀포는 구름 많겠습니다. 이어도는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 지역이 차차 맑아질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가 24도, 제주와 서귀포 21도,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28도, 제주 27도, 이어도 25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진남포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진남포와 사리원 13도, 신의주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진남포와 신의주 사리원 모두

24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와 양강도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북청과 풍산, 원산, 고성, 청진, 성진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진과 운기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원산 16도, 운기 14도, 해산 4도, 낮 최고기온은 원산 22도, 운기 20도, 해산 1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15일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날씨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독감이나 코로나19도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증상이 있으시면 빨리 병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염려되는 것은 북녘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런 질병이 있을 때 빠른 처치를 할 수가 없어서 걱정이실 텐데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또 복음으로 또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어려움들을 없앨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918 성도님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복음 통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남북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축복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짧은 문자 가운데 응원의 이 따스함이 느껴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북녘의 성도님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네요.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이나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꼭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는 탈북이나 삶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 1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 1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역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윤예 70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 있는 사랑이라고 말이지요. 사람들이 사랑에 속는 것은 그 강렬한 감정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짧고 단순하고 순간적인 감정과도 같지요. 그리고 사랑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을 넘어서 사랑의 약속과 의지 때문이라고 하죠. 사람들 간의 사랑은 불완전하다고도 이야기하죠.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를 싫다고 하면 언제든 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무궁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영원무궁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크고 무궁한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화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 문을 열어볼까요?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이어진 연주 찬송 러시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조금 전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한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들의 찬송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사랑 가운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북대서양에 횡단하던 타이타닉 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을 때에 1514명이 죽고 710명이 구조되었다고 하죠. 그 사고는 동명의 영화로도 유명해졌지만은 여자와 아이 먼저 구조한다는 전통으로 철저하게 지켜진 사고로 유명해집니다. 나는 죽어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야 된다고 하는 전통. 당시 생존자인 부선장은 배에 타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 인사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존 제이콥 에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타이타닉 수준의 여객선을 열 대 정도 가질 수 있는 대부회였습니다. 그를 알아본 승무원이 구조선 자리를 만들어 주었지만은 그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내만 태우고 자기는 그 찬물에 수장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에 최후에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후까지 붙잡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후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나의 참 친구인가? Who is my true friend?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함은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명한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한다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데이빗 브래너라고 하는 사람은 인디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머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면서 힘든 일을 했던 탓에 몸이 이겨내지 못하고 27살이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데이빗 브래너. 그가 죽기 전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생도 주님과 함께 하려면 천국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주님이 없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어떤 고생도 즐거움도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일 조금이라도 보람을 느끼게는 바로 일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랑하고 희생하고 겸손히 섬기며 생명을 걸고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내 진짜 친구입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안산시립 합창단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우리 집사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벌써 세 번째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중국에서 20여 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던, 그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읊조리면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아갔던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0: 네.
1: 중국에서 그때 다니셨던 교회 통해서 남한행에 오르신 건가요?
0: 신앙생활을 그 중국 그 조선족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고요.
1: 네.
0: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는, 예, 우리 그 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 행을 제가 했어요.
1: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0: 네, 그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연결해 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왔어요.
1: 교회 통해서 알게
0: 네,
1: 된
0: 예, 교회 통해서.
1: 분을 통해서. 네, 네. 근데 그곳에서 또 중국에서 외지 오지에 사시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0: 네.
1: 네. 언어가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어가 어느 정도 가져가셨지만, 언어 자체에 너무 장벽을 느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0: 네.
1: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처음 받으셨을 때, 조선족분에게 받으셨을 때, 사실 안 읽을 수도 있어요.
0: 네네.
1: 근데 3개월, 공안이 딱 성경책을 가져가기 직전에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일독을 하시고,
0: 네.
1: 순종 이후에 주시는 그 은혜의 걸음들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렇게 한국행을 택하시고 중국에서 떠나신 다음에 제3국을 통해서 오신 거죠?
0: 네.
1: 어디 통해서 오셨어요?
0: 제가 그 라오스 제일 처음에 언제 그 라오스에서 저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입국했어요.
1: 얼마나 계셨어요, 라오스에서?
0: 라오스에서 한 달밖에 못 있었어요.
1: 한 달?
0: 네.
1: 다른 분에 비하면
0: 다른 그래도... 분들은 다 석 달 있었는데, 네. 저는 한 달밖에 못 있었어요. 그것도 그때 하나님 또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중국, 이 한국으로 올 때 저희 아들 혼자 있었거든요. 중국에 남겨두고.
1: 네.
0: 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또 그때 저는 저 한국에 이렇게 올 때 뭐 예지원에서 공부 한 뭐 석 달 하고 또 뭐 어디 뭐 대사관에서 얼마 있고 그런 거 모르고 저는 왔어요.
1: 네.
0: 한국행으로. 그런 거죠. 뭐 라오스나 태국까지 오면은 그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 거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 네.
0: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게 도착해가지고 이 석 달 있어야 된다. 또 뭐 대사관이 몇 달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한국 간다. 이 말이 제가 너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빨리 저거 이 예수원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1: 네.
0: 한 달만에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아들이 지금 거기서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랬는데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딱 한 달 만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한 달 전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딱 한 달만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한 달 만에 지금 그때 그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0: 거기 라오스 경찰들이 닥쳐가지고
1: 네.
0: 그래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 대사관을 들어가게 됐어.
1: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의 신음소리까지
0: 맞아요, 맞아요.
1: 저희의 기도 그 한자 한자를 다 귀 기울이시고 저희보다 저희를 더
0: 더잘
1: 알고
0: 아시는
1: 계시는.
0: 분이시에요, 맞아요. 네.
1: 네. 근데 그렇게 한달 만에 이곳에 오셔서 또 국정원에서 그리고 하나원에서 수개월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0: 네.
1: 그러면 나오신 지두달 정도 되셨는데 아드님과는 어떻게 연락이 닿으셨어요?
0: 네, 우리 아들하고는 연락은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아들 수술하고 있어요. 갑자기
1: 네.
0: 어제 그저께 전화 왔는데 엄마 그 큰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했는데 항문 낭종으로 진단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멀리 있고 하니까 저는 뭐할 수가 뭐뭐한 것이 없어요. 기도밖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그 할배하고 병원에 한번 가라. 그 당대 병원에 가가지고
1: 네.
0: 한번 보고 주고 수술하라 했는데 그 할배 이집 집안도 아마 그돈 때문에 그런지 아 수술 안 하고 군항치고 약만 타가지고 온 거예요. 그 군병원에서 그 검사할 때는 그거 이거 야 수술 안 하면은 그 자기 꿈농을 못 한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진단받고 왔는데 장병원 가니까 그래서 약 바르고 한번 지켜보자 이래가지고 군항치고 그 제가 할배가 데리고 왔는데 또 심해가지고 아침에 다또 병원에 또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무조건 지금 데리고 가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서 무조건 수술 지금 시키라. 내가 그리고 돈안 되면 돈이 모자라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재정이 모자라면 내가 지금 보내주겠으니까 어떻게
1: 네.
0: 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저거 할배 갔어요. 가가지고 오후에 지금 수술 시간 지금 잡았다 꼴더라고요. 네, 그래. 하나님 오면서도 자야 오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기도하고 지금 왔어요.
1: 우리 지금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 감사합니다.
1: 의료진의 손 가운데, 그리고 또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앞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꼭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참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근데 또 고향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지 2개월 차에 우리 집사님께서 또 특별히 북한을 두고도 아니면은 가족분들을 두고도 하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지 싶어요.
0: 제가 매일 저마 북한 땅을 위해서 또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독재 정권 하나님 무너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또 북한 땅에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우리 구로톡의 성도들과 또그 지역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도 엄청 많아요. 항상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면 너무 정말 눈물 나고 저도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나라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동상 우상 숭배지 않을 것이다. 그 동상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해줘서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리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1: 아멘.
0: 네.
1: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한 그때, 완전한 방법으로 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 정착해서 지금 50일이 조금 넘었고 100일이 되지 않았어요.
0: 네.
1: 이곳에서의 그 여정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경도 청진에서 온 남한 정착 2개월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또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직접 그리고 또는 간접적으로나마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HLQQ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시편 10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온유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소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귀를 기울여 고아와 억눌린 자를 정의로 도우시며 땅에서 난 자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미 이기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이 세대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제사장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저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1: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또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2: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진짜 완전히 무슨 성경 말씀이 됐으면 막 이야기하고 막 충격받았죠. 그 모르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복음이 전달 안 돼가지고 아직도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등대다 이렇게 생각되고 비치고 광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어서
3: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이었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4: 네.
3: 유일하게 흘러들어오는 외부의 소리, 소식이었기 때문에
4: 고난의 행군 시기 태어난 북한의 한 어린 아이에게 그리고 그 형제의 가족들에게 희망이었던 극동방송 그 주일용 형제가 기억하는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북한에서 함께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형제의 목소리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 청진에서 극동방송을 2008년 우리 탈북 직전까지 들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 방송을 들으면서 자란 주일용 형제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일용 형제와 함께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북한 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극동 방송이
3: 네.
4: 지금도 북한 땅에 흘러 들어가고 있고
3: 네.
4: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3: 네네.
4: 그곳에서 방송을 태어나면서부터
3: 네.
4: 어쩌면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3: 네.
4: 방송을 들었던 우리 일용 씨에게는
3: 네.
4: 극동 방송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3: 네.
4: 어떻게 이 네모 칸을 채울 수 있을까요?
3: 저는 우리 가정에 또 저에게 이 극동 방송은 구원이었다 혹은 희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었기에 아버지가 한국까지 가야 될 용기를 내셨고 10년 넘게 이 방송만 들으시면서 이 탈북의 꿈을 키워오셨기 때문에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이었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4: 네.
3: 유일하게 흘러들어오는 외부의 소리, 소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원이었다 혹은 희망이었다.
4: 북한에서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요?
3: 제가 한국에서 이해한 희망은 언젠가 이루어질 거에 대한 소망함, 기대감, 꿈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제가 알았던 희망은 약간 막연한 꿈 같은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4: 그럼 일용 씨가 북한에 있을 때
3: 네.
4: 분명 어린 나이여도
3: 네.
4: 갖고 있는 소망이 희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3: 네네네.
4: 일용 씨에게 희망은 어떤 거였어요?
3: 아, 저는 아주 아주 아주 이 작은 정말 조촐한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이 팝에 돼지고기 국을 마음껏 먹고 싶다.
4: 네.
3: 그게 첫 번째 희망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카드 게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카드놀이를 하면서 그 트럼 포커카드에
4: 네.
3: 자동차 그림이 그려져 있는 포커카드가 있었어요.
4: 오.
3: 그 카드를 하면서 이거는 엄마 차, 이거는 내 차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렇게 그냥 했던 막연한 놀이를 하면서 그때 머릿속에 이 차를 운전해보고 싶다는 그런 이 언젠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 기대감,
4: 네.
3: 꿈, 소망 있었어요.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희망이었죠. 근데 한국에 와서 그게 현실이 된 걸 이제 알게 됐을 때 그때 정말 감사했죠. 그거 덕분에 제가 한국에서 희망을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으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4: 한국에서 남한에서 지낸 세월이 더 길잖아요.
3: 네.
4: 지금 갖고 있는 희망이 있다면 어떤 모양이에요?
3: 사실은 이게 참 아이러니.

0: 아니하게도 북한에서의 희망은 외부를 향했어요. 내가 어디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디에 가서 이렇게 차를 몰 수 있지 않을까, 뭐 입합의 고깃국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한국에 와서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희망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내가 머지않아 곧 이 고향 땅에 소똥 냄새를 다시 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또 혹은 그때 뛰어놀던 그 골목을 다시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의 방향이 다시금 고향으로 향하는 그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네.
1: 그 방향성 중에 또 한 자락이
0: 네.
1: 오늘 지금 이 방송을 희망의 소리로 분명 북한에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
0: 네.
1: 담아내는 지금 이 순간의 일룡 씨의 목소리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목소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0: 네.
1: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고향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0: 있죠. 항상 제가 지금 이 방송을 고향에 계신 우리 분들이 들으신다면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었어요. 제가 희망이 북한에 있을 때 외부를 향했다가 지금 제 희망의 방향과 시야가 고향을 향한 것처럼 북한에서 탈북하신 많은 분들이 혹은 또는 그분들에 더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넘어서 전 세계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분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머지않았다고 조금만 견디시라고 살아만 있으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만나서 그 희망을 서로 합쳐보는 그때면 그분 여러분의 희망과 저의 희망이 합쳐져서 함께 세계를 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희망이 합쳐지는 날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만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1: 네. 북한에서 2008년까지
0: 네.
1: 북한에서 남한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외부 세계를 접한 우리 일룡 씨의 이야기 10대 초반까지 방송을 들었다고 했죠.
0: 네.
1: 그렇게 지금은 그곳에서 들었던 희망의 한 자락과 이곳에서 품은 희망의 한 자락이 그리고 북녘당에 있는 주민분들의 희망의 한 자락이 만나서 이제는 그 희망이 전 세계로 향해 있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0: 네.
1: 일룡 씨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그 걸음에 여러분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동역해 주시기를 또한 바라보면서 오늘의 일룡 씨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샬롬,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복음의 여정 길동무 정규재 목사입니다.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님들을 우리 성령님은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충만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성화의 길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확신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돈, 명예, 권세, 지식, 건강,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분들 중에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 없고 힘 없고 실증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박진감 있고 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복음을 깨달으면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뒤바뀌는 엄청난 영적 대혁명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 복음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라고 해도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신자 1,000명 가운데 갑자기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포인트 혹은 3%포인트 사람들만이 교회에 찾아가겠다 말했습니다. 노숙자분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당신이나 믿고 천국 가시오라고 반문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또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겠죠. 차라리 내 환경에서부터 구원을 해달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매일매일 매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들을 통해 날마다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혹은 무시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유는 사탄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사탄은 승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게 하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고 망각하게 만듭니다. 왜 사탄은 이렇게 복음의 실체를 모르게 하죠? 예수전도단에서 만든 영적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단수가 높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꿰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 복음의 능력을 모르거나 혹은 무시하게 만들어서 삶이 재미없고 짜증나고 힘없이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을 영혼 구원하여 천국 가는 정도로만 축소하여 주장하게 합니다. 또 복음을 윤리의 규범 정도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내가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만들게 하죠. 또 복음의 능력을 학문의 대상으로나 사회개혁 원리나 철학으로만 생각하게 합니다. 뭐 민중신학 등등이 복음의 능력을 축소하거나 혹은 왜곡 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샤머니즘적인 도구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복주의 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복만 받게 한다 이렇게 치우치게 만들고 편중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 복음을 모르면 인생 자체가 낭비요. 참 복음을 모르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또 복음의 능력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권세,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응답받아 기쁨이 충만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요 우리들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친히 가난해지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복음의 능력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귀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알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0: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며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당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노래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남북의 모든 동포들 다 되시려거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와 황해도의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2도, 부산 21도, 포항 20도, 목포와 여수, 강릉이 19도, 서울과 대구, 광주가 18도, 춘천과 대전이 1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이 13도, 평양 12도, 신의주와 청진이 11도, 강계 7도, 해산 4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와 포항이 29도, 대구와 여수, 부산, 제주가 28도, 서울과 목포가 27도, 춘천이 26도, 개성이 2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 24도, 평양과 함흥이 23도, 강계 21도, 청진 20도, 해산 1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대로 서해 북부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송했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복음의 여정 시간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오늘의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구하며 매 순간 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입국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례로 첫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자라서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 되었지요. 두 형제는 그들이 생산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가꾼 땅에서 나온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양 가운데 처음 난 새끼를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지요.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두 형제를 차별한 것처럼 보이지요. 결국 가인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친동생을 처참하게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그때그때 마음 가는 대로 선심을 쓰듯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일부를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재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137장, 새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가롯 유다일 것 같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어떻게 언제 선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숫자에 상당히 밝은 사람이라는 것과 예수님과 열두 제자의 살림살이를 책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누구보다도 득실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저녁을 드실 때 갑자기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유다의 계산이 가장 빨랐지요. 그는 향유를 내다 팔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생각인 것 같은 그의 생각은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지요. 머리가 좋아 셈에 능숙했던 가롯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에 이릅니다. 그러고 보면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겠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476장, 새 찬송가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두 곡의 찬송 이어 듣겠습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처럼 무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공경하는 이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숫자를 계산하지 않고 내 것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다해 헌신하고 또 헌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나누죠. 찬송가 213장, 새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찬송 함께 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평안한 날 보내시고요. 주님 앞에 나의 몸과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다짐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자.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중앙 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오늘 설교 제목이 3대 관계, 요한복음 15장, Texas Find John 15. There's a three relationship.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3대 관계. 첫째, 뭐 간단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me and my maker, God, my relation. 두 번째로, 너와 나와 관계. 교인과 교인들의 관계.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me. Third, 나와 세상과의 관계. World and my relationship. 요 3대 관계를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요. 내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관계성이에요. 인간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는 절교해야 돼.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효도는 부모에 대한 관심. 그래, 우리 애들 보면은 나한테는 별 볼 일 없는데 엄마한테는 잘하더라. 그래서 효도는 부모에 대한 관심,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충성은 관심의 농도를 의미하는 건데 나라에 대한 충성, 직장에 대한 충성, 사랑, 이웃에 대한 관심을 뜻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if you don't have any relationship with anyone else, 아무것도 안 들려. 들리는 게 없고 보여지는 게 없고 말하는 게 없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관심이 없을 때. 오늘 새로 교회 나온 분들이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관심은 살풍병한 사회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든다고 했어요. 남에게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늙지를 않는데요. 남편에 대한 관심으로 아내가 행복해지고 자식에 대한 관심으로 효도를 하고 국민의 관심으로 애국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듣는 치료에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으면 그 환자는 병이 낫습니다. 관심은 봄비와 같습니다.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Love. 잠언 10장 12절에 Proverbs 10:12 said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사랑하면 뭐든 잘못 보이는 게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은 이것만 한 것도 꼬투리 잡고 개인적인 상실감과 사회적인 영적 불안정성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 남은 실조각 한가 오늘 저 큰 거 들고 하는 사람 콘드라베이스라고 그러지 저거 차에다 싣고 매주일 와서 하는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프레드릭 왓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름인데 여자가 저 동그란 지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브에 줄 6개가 다 끊어지고 한 개만 남았어. 저게 프레드릭 왓츠가 그린 그림인데 둥근 지구가 가운데 있고 그 위에 눈을 가린 소녀가 낡은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이 소녀의 손에는 6줄이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는 낡은 harp. 하늘에는 작은 별 하나가 보일까 말까 하는데 비쳐 있고 희망은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든 순간임에도 극복할 작은 실마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프가 망가져 버렸지만은 연주할 한 줄기에 줄기 남아있는 상태에 어두운 하늘이지만은 빛을 비춰주는 작은 별 하나는 떠있는 상태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희망이고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희망에 대하는 자세가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줄 하나 가지고 그래도 튕겨보려고 하는데 그게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 유일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한 생각 하나도 없었어. 교회 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었어. 미군 카라 파울스를 만나고 그 사람이 나를 기독교 학교에 집어넣고 매일 찾고를 해줘. 매일 저녁 기도회 해줘.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신학생 하나 보내서 내 기숙사 방에 와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서 전도를 해서 내가 안 믿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 나 예수 믿고 나는 목사 될 생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는데 어디가 정치학을 잘 가리키나 쭉 찾다가 하나님이 야 너는 너 아니래도 너희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는 신학을 해서 믿지 않는 너희 엄마, 너희 형제, 너희 조카 가서 전도를 해라. 사명을 주시면서 할 수 없이 신학에 끌려 들어간 거예요. 관계, 그 미군과의 관계, 그 신학생과의 관계, 저 거기서 외롭고 적적하니까 여자친구 하나 만나서 관계, 그저 여자는 뭣도 모르고 한국에 쫓아와서 고생만 직사하게 하다가 그래도 애들은 교육을 잘 시켰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시편 146편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북한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소망이 없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되나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고 마음대로 얘기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비판할 수가 있고

수가 있는 사회가 언제나 오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소망 있을 거예요. 3대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그래, 오늘 첫째,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Our relationship to Christ.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누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저께도 내가 대부도에 갔다 왔는데 포도 두 상자를 실어주더라고. 그래서 한 상자는 간병인에게 주고 한 상자는 우리 내외가 먹는데, 어저께 우리 입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혼자 다 먹더라고. 여기가 왜냐? 나는 포도나무, 예수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에 그 붙어있지 않으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했는데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거기 붙어있어야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꽃도 피고 열매도 하고 포도를 만들 수가 있죠. 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있기 전에는 남남이었어.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생명체의 동일성, oneness in life.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원, 생명체의 동일성. 나무와 가지는 한 줄기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는 절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Book of Philippians chapter 2 verse 13. 너의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느니라. 하나님도 내가 붙어 있어야, 하나님한테 내가 붙어 있어야, 예수님한테 내가 붙어 있어야 나를 신학 공부하고 가서 너희 집사람 전도하라고 하지, 내가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야,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으니까 너는 신학 공부를 해서 연세 많은 어머니를 빨리 가서 전도하고, 형 전도하고, 둘째 형 전도하고, 셋째 형 전도하고, 형수들 전도하고, 조카들 전도하고, 우리 김씨 가문이 완전히 변했어요.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의존하는 관계, entire dependence.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저에게. 그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랐으니 사람들이 마른 나무를 모아다가 불에다가 던진다고 그랬어요. 이 관계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서 떨어졌으면 나는 마른 막대기밖에 안 되니까 이걸 주워다가 불에 태운다. 사람들은 다 독립을 좋아합니다. Everybody likes to be independent. 그래서 세 살만 되면 밥 숟가락도 잡지 못하는 놈이 자기가 밥 먹는다고, 자기가 직접 먹는다고, 엄마가 먹여주면 아이 이제 저리 가라 그러지, 흘리고 떨어뜨리고 옷에 다 헤면서도 자기가 밥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아마 어린애들 키워본 사람 알 거예요. 얼마나 독립성이 강한지 몰라. 미국의 자녀들은 18세만 되면 집에서 통제받기 싫어서 나가서 조금 학고방에 와서 살더라도 그거를 원하더라고. 그래서 독립해서 살고 싶다, 간섭을 받기 싫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 안 받으면 그건 남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읽고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매일같이 받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필리피언스 4:13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f God gives me power, I can do all things. 누구가 손해인지 떨어져 있으면 두 사람 다 손해요. 속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부 상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독창하는 것보다 사중창하는 게 더 어려워. 화음을 해야 되고 내가 잘 알아. 내가 데려댕겨봤죠. 테너 하는 사람은 자기 성대를 나타내야 돼. 그렇지? 근데 이게 화음을 하려니까 조금 줄여야 돼. 베이스. 사실 베이스는 여자들이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화음이 잘 되나 안 되나 맞춰봐야 돼. 그게 릴레이션십. 그거 안 맞으면 저기 금방 깨진다. 나 사중창 깨지는 거 많이 봤어. 이중창 깨지는 것도 많이 봤어. 삼중창도 깨지고 저 합창단에 지휘자가 잘하면 안 깨지는데 지휘자가 쉬운치 않으면 깨져요. 흩어져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 개성을 나타나고 자기 지식을 나타내고 자기가 아는 걸 나타내라. 그러면은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독불장군 없다고 그랬어요. 역시 협동관계요. Cooperation. 우리 관계성은 Cooperation. 협동정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라고 그랬어. 난 그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선짓해요. 아, 내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partner, 동역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 와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그랬어. 까불지 마. 겸손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함께 동역을 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내가 느낀 거니? 우리 집에 가서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 밥 리빙스턴, 데이빗 리빙스턴, 밥 존스 출신이에요. 수원에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콧방귀도 안 껴. 생각이 전혀 없어. 야, 안 되겠다.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나는 사실 박사까지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나를 지원해 주는 미국 분들이 야, 너희 식구 전도하는데 박사가 뭐 필요하냐? 나는 벌써 몇 년 신학을 했고 석사까지 했으니까 박사 포기하고 빨리 한국에 가서 너희 가족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포기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우리 어머니가 나 배 타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누이 뭐 아줌마 뭐 동네 사람 30명을 데리고 인천 부두에 와 대기하고 계시더라. 우리 집사람이 배에서 내리니까 우리 어머니 그때 나이가 많지. 우리 집사람을 부둥켜 안고 환영을 해주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아, 나는 인정을 받았다. 그때서부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 어머니 우리 집에 와서 점심 식사하시고 내가 용돈을 드리면은 왜 토요일 날 용돈 드리노? 주일날 11조 헌금하라.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여기 놓으시다가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여기서 교회 같이 가세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아니,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서 절대 앉아. 그렇게 주무시고 가라고 그래도 앉아. 왜? 우리 집엔 요강이 없어. 지금 사람들 요강이 뭔지 모른다. 우리 집엔 그게 없어. 우리 집 수세식이 있어. 그때 수세식이 있었어. 근데 우리 어머니 그거 쓸 줄 모르니까 그건 무서워하더라. 그래서 난 집에 가야 된다. 어머니 발밑에 늘 요강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렇게 오셔 주무시고 가라고 그래도 안 주무시고 일요일 날, 주일 날은 당신 집에 가서 조카들하고 같이 교회를 오시. 그럼 성도와 성도의 관계.

0: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you and me, what kind of relationship, 무슨 관계가 있어? 너는 너고 나는 나인데 무슨 관계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In Christ, we are one.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장관도 없어, 국회의원도 없어. 성도 대 성도, 장로 대 성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We are one. 성도와 성도, 우리가 one. 너와 나 하나여, 둘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사람 만나면 결혼을 했지요. 남녀가 두 사람 친구가 만나면 동업을 할 수 있고 두 형제가 만나면 첫 번째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That's the Wright brothers. They made airplane. 둘이 합쳐서. 참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미워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칭찬해 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안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이것이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 안에 하나가 됐어. One in love. 요한복음 15장 12절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왜 교인들끼리 물고 치지고 복구고 난리요? 나 그런 교회 많이 가봤어. 부산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이콽 사람들은 저쪽 벽을 보고 예배를 보더라. 이쪽 사람들은 이쪽 벽을 보고 예배를 보더라. 근데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파고 여기는 무슨 파래. 교회도 따로따로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도 따로따로요. 모든 게 다 따로따로요. 참 이런 걸 봤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20세기에 최고의 영으로 알려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몽고메리에서 망간무리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버스의 승차를 거부하는 운동을 하다가 감옥소에 들어갔어. 그때 그는 28살밖에 안 된 청년 목사였어요. 그는 투옥되어 있을 때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람 설교 제목이요. Love your enemy. 그래서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해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한밤중에 우리 마을을 습격하여 우리를 때리고 반쯤 죽여 놓아도 거기 KKK라는 게 있어 그들을 사랑한다 그랬어.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시니 결국 어느 날 인과 사랑이 승리하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내와 사랑, 투지와 용기,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떳떳하게 워싱턴 그 공원에 가서 유명한 설교를 했어. I have a dream. 내게 꿈이 있다. 그 꿈이 뭐냐? 흑인 애들하고 백인 애들하고 같이 오손도손 노는 걸 보는 것이 자기 꿈이라고 그랬어. 사역에도 우리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One in work.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사역도 하나, 기도 사역도 하나, 찬양 사역도 하나, 봉사 사역도 하나, 백두산 가는 것도 하나. 둘이 될 수 없어. 하나로 묶어져 가서 같이 가야지. 힘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는 간단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Therefore, we have to be separate from the world. 세상과 단절해야 돼. 그렇다고 택시 안 타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수돗물 같이 먹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데 이 세상, 이 세속에 속한 모든 짝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단절을 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나는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지, 나는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Incredible Christian이 되는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3대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인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자기 중심적 태도를 버리고, 직장에서는 사업관계에서 정직하고, 친구는 물론 애정을 가지고 대해주고, 불행한 사람에게는 내려앉아 찾아가고, 아랫사람에게는 겸손하고, 불의한 자에게는 타협 없는 원칙을 고수하고, 좋은 일을 당하여 기뻐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서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 가는 도상에 예수님 하늘에서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그는 일대 변환이 돼가지고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쌍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

주파수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린 평생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지요. 뭔가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나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주시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경기 결과에 의해 판단되고 증권 투자가는 자신의 수익 실적에 의해 능력이 판가름되고요. 경찰관의 경우는 비난을 받을 때에라도 맡은 임무를 얼마나 충실히 감당해 내느냐에 따라 수행 능력이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의해 평가받게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때 우리는 온 세상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겠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그것에는 엄청난 책임감이 수반되는 건데요. 끊임없는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오늘은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희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존인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횃불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자존감 회복의 길.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캐나다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인간의 자아가 관찰과 모방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자 곁에서 범죄자 흉내내면 범죄자처럼 자라고, 사업가 곁에서 사업가를 동경하며 자라면 사업가의 자아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자아 형성이 잘못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올바른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람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며 낮아진 자존감을 먼저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엘버트 반두라가 말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네 가지 기술 훈련입니다. 첫째, 작은 목표를 설정해 하나씩 이루어가며 성취를 경험하기. 둘째, 다른 사람의 성공 경험을 책이나 간증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셋째,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넷째,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실패와 불안에 대한 두려움을 조절하기. 잘못 형성되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삶을 맡기게 하소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찰리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테너 김신욱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의 시간은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 당연히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그러한 호의자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들어도 질리지 않은,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저주 아래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체험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구원은요, 우리가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100%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미 다 아는 거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맞추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 기도하길 설교하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또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과거의 단회적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틀린 것처럼 이야기하네. 그죠? 맞죠?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오면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릴 수 있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은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도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제를 잘 읽어보시면요,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말하지만 현재형으로도 말하지, 과거형으로도 말하지만 현재형으로도 말하고 미래형으로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도 필요하고 미래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자주 미스합니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예, 이 단어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마음속에 꼭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뭐냐? 방편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쉽게 말하면 수단, 방법, 통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은혜의 방편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구원과 영적인 성장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통상적인 통로, 공식적인 통로를 걸어서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좀 어렵죠? 근데 이 문구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무질서하게 함부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찾느라 헤매거나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세 가지 공식적인 통로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될지 막 헷갈리고 막 무조건 은혜를 달라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세 가지 정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매달 성찬을 하느냐? 그 성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여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 세 가지 함께 모여있죠? 예배 시간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를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세 가지 방편이 여기에 다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주먹 꾸시고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영적인 영양분의 은혜를 공급하실 때 예외적인 방법을 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의 방편인 이것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장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 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밀레도 고별 설교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 다시는 얼굴을 볼지 모르는 상황,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를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부의 내용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 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나보다 유능한 목회자 보내줄게, 뛰어난 일꾼 보내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을 살리고, 성도들이 흔들릴 때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무너져 있을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누구를 통해 하시냐고, 무엇을 통해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걸 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갈급하십니까? 구원받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첫 번째 방편인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느라 여러분 정말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평범한 일상을 뒤집어 버릴 만한 그 특별한 신앙의 체험, 그리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 신비한 체험을 찾느라 지금도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특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차고차고 넘쳐서 철철철 넘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서 끊임없이 흘려나오는 은혜, 그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은혜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누구에게 이끄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곳에서 제발 은혜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터진 웅덩이를 찾아서 그것을 파내느라 여러분 고생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펴서

말씀을 직면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으로부터 샘솟아오르는, 끊임없이 샘솟아오르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이 잘못된 선입관 하나를 제가 오늘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을요, 대조적으로 보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을 대립각에 놓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까요? 말씀은 이성적이라면 성령은 신비적이다. 말씀은 머리로라면 성령은 가슴이다. 말씀은 객관적이라면 성령은 주관적이다. 말씀을 강조하면 뭔가 경직되고 딱딱하다면 성령을 강조하면 뭔가 뜨겁고 역동적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 탈탈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아주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성령이 불균형이 있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 미숙하고 어린 신앙이든지, 또 하나는 균형을 잃어버린 아주 병든 신앙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이런 엉터리 선입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을까요?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관계를 성경으로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정리하냐면, 미숙하고 어린 신앙인을 보면서, 때로는 아주 병들고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성령 충만이 저런 거구나 하고 지레 짐작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증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니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으셨나요?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락방에 모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불어넣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은 누굴 상징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성경은 성령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령이신데 성경과 성령께서 따로 놀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몇 권이죠? 27. 아직도 모르시는 분에게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39권입니다. 그죠? 3 곱하기 9는 27입니다. 3, 9, 27. 그래서 예, 66권이 됩니다. 그 27권의 성경책 중에 바울이 쓴 책이, 서신이 13권입니다. 그 13권 중에 4권이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그 책을 다 썼거든요.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쌍둥이와 같은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지금 당장 읽을 수는 없겠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과 20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은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특히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정말 비슷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미 표시해드렸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시점에 뭘 이야기하냐면 말씀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보다 말씀 충만이 곧 뭐 충만이란 말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 성경적인지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과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대조적일 수 없는 절대 없는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거는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에 오신 성부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분이 온전히 하나입니다. 그 온전히 하나이신 분이 어떻게 따로 때 행동할 수 있고 서로 분리되어서 행동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성령 말씀은요 성령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은 성령은 말씀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초창기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시면요 말씀을 제쳐놓고 어떤 특별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부흥의 불꽃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며 찔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경회의 그 바탕 위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은 부흥회란 말을 자주 쓰지만 옛날에는 사경회란 말을 썼습니다. 이 단어 뜻이 뭐냐면 경자가 성경 경자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살피고 조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집회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자세히 살피고 조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부흥의 불꽃이 타올랐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대원 때 배운 바에 따르면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교통편이 좋아가지고 언제든지 멀리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100리, 40km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맨날 며칠을 걸어가야 됐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애기 없고 머리에 자기 먹을 음식, 쌀 집어들고 짊어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3박 4일, 4박 5일 성경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심과 그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깊이 파고들었을 말씀을 깊이 파고들었더니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깨우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못 깨우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도 못 깨우는 사람은 누가 깨울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오죽했으면 그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성령을 충만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진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터진 웅덩이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들려있는 그 성경 말씀을 펴서 성경 말씀 앞에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씹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깨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하늘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하늘의 언어라고 하니까 굉장히 사자 분위기를 나죠. 좀 더 쉽게 말하면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기독교는 자연 종교가 아니고 무슨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계시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의 종교는요 자연 종교와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연 종교는요 신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누가 찾아가야 되냐면 인간 스스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계시 종교는 반대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신이 먼저 자기를 드러내고 진리를 알려주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것이요.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지라도 그 끝에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 끝 종착지가 뭐냐면 참된 신앙이 아니고 우상 숭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구원의 원리는요, 구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독교 전체 신앙 방법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인들만 기도를 한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무슬림,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하루 다섯 번은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지 누가 보든 안 보든지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종교인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심지어 이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 본성입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요, 비기독교인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요, 30%가 가끔 기도합니다. 17%는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알아갈 수 없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요, 죄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흔히 자주 언급되는 헬라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가 죄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화면을 뒤 보시면요, 화를 쏘는데요, 그 화살이 계속해서 관역을 맞지 않고 빗나가는 겁니다. 그 관역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죄라고 성경은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종교적 본성으로 기도하면 바로 그 기도가 바로 딱 저 모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만 관철하려는 기도, 그 기도의 이름이 뭐냐? 하마르티아 기도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마르티아 기도. 사도 바울이 믿음이 뭐로부터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참된 믿음이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참된 기도도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고 기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마르티아 기도, 하나님께서 스팸 처리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으세요?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배우십시오. 하늘의 언어를 먼저 배우십시오. 그 하늘의 언어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이 성경 안에 하늘의 언어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의 언어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빠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듣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언어만 듣고 자란 사람은요, 기도를 하겠죠. 그 기도는요, 우상에게만 드리는 기복적인 언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를 배운 사람은 기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기도를 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제목이 뭐죠?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네요.
주무

문이 아닙니다. 주 기도문입니다. 주 문이 아닙니다. 주 기도문입니다. 주 기도문은요, 기도의 표준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은 기도의 교과서이자 하늘의 언어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패스워드입니다. 성경을 매일 펼쳐 읽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늘의 언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헛된 주문을 날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시는 참된 기도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 육신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싫어하는 일입니다. 목사님, 성경 읽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은 육신과를 쳐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무수한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내십시오. 그 거룩한 싸움을 통해서, 그 성경을 펼치는 거룩한 수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상구 운산로에 위치한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303-9944번 사상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일교회 박태경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시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옵소서. 이 땅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시며 남북한이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적당한 인기와 성공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좋은 것들이 적당히 채워져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았다고 생각하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벽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만 그들의 광야 여정에는 결핍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고요. 불편함도 있었고 필요한 것이 부족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지금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날이 될 줄 믿음으로 아주 특별한 아침 시작해볼까요?

네,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앞서서 다윗과 요나단의 너희는 먼저 그리고 옹기장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두 곡의 찬양 함께 고백했습니다. 오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출발했는데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셨고요.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갔죠. 오늘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내 삶에 결핍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렸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충분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 아침 다시금 묵상하며 그 믿음을 붙잡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매 순간 그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느껴지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저 역시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또 이 묵상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라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인도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 그리고 한 줄 결단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도라고 보내시면서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여러분들이 거하신 그 자리에서 함께 선포하시며 출발

하시면 좋겠어요. 이 아침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아침이 될 줄 믿고요. 아주 특별한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도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실시간 메시지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의 이야기 또 함께 누려보시고 여러분들의 이 아침 풍경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0720번님께서 샬롬, 정말 이 프로그램 이름에 맞게 아주 특별한 아침이에요. 오늘 휴무인데다가 안과 병원 정기검진이 있어서 나갈 준비와 함께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아주 특별한 아침이네요. 오늘 휴무라는 우리 0720번님의 이야기가 살짝 부럽습니다. 네, 안과 정기검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오늘 아무런 이상 없는 결과가 있을 줄 믿음으로 오늘 축복하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4641번님도 말씀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8891번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8891번님의 세세한 삶 순간순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인도라고 보내시면서 오늘의 말씀 그리고 결단 기도문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가는 거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입술로 한번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기도문도 함께 선포하시면서 이 아침 힘찬 아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과도 함께 나누시면서 귀한 은혜에 함께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임승종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 그리고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싱 함께 고백하실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인도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인도라고 문자 보내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부족함 속에서 부족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오늘이 될 줄 믿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0720번님께서 링크 눌렀는데 제 것만 지금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캡처본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한번 다시 접속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000번님께서 전국 찬양대 합창제에 초등학교 2학년 학생도 참석할 수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당연하죠. 모든 세대, 전 세대 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함께 오면 이 클래식한 기독교 음악 또 이제 함께 고백하는 이 합창으로 드려지는 귀한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내가 뭐가 돼야겠다, 나는 뭘 좋아한다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이 자리에 함께 오면 귀한 꿈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는 게 참 중요한데 이런 클래식한 기독교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요즘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찬양대 합창제 이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부모님이 함께 오셔서 또 특별한 경험 함께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합창이라고 보내시면 관련된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티켓 신청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티켓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지금 합창이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합창을 보내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꼭 입금을 해주셔야 티켓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만 하시고 입금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입금까지 꼭 완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입금하신 분들을 추려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이번 주 입금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합창 그리고 인도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요. 오늘의 코너죠. 메시지인 힘 시간으로 돌아올 건데요. 신청 찬양이 있어요. 우리 0720번님께서 마커스 워십의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찬양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려보겠습니다. 0753번님 합창이라고 보내시면서 지난주에 신청했는데 티켓 확인 링크는 언제 올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이번 주까지 입금자 확인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말씀 속에 힘이 있고 찬양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 아침, 묵상과 함께하는 찬양 나눔 시간, 메시지인 힘.

네,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시간입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메시지인 힘. 오늘은 과연 어떤 본문 그리고 어떤 주제로 함께하게 될지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메시지인 힘 시간 묵상글과 결단 기도문 나누기 전에 오늘의 퀴즈 한번 드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이 인물은 누구일지 한번 잘 듣고 정답 보내주세요. 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들은 이 사람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런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신앙을 이용해 함정을 만들었는데요. 왕에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법은 일정 기간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아주 무서운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에 하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다윗, 2번 다니엘.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수영들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같은 날씨에 참 가면 이쁘고 좋은 카페니까요. 정답 함께 보내보시고 오늘 수영들 카페 이용권 선물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 속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도 참 많았죠. 그래서 왕에게 이 법을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아주 무서운 법이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다윗, 2번 다니엘.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과 새 친구도 성경 속에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면서 함께하세요. 러브의 찬양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메시지인 힘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43분 46초 지나가고 있어요. 앞서서 성경 인물 퀴즈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성경 속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런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신앙을 이용해서 함정을 만들었고 왕에게 이 법을 만들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아주 무서운 법이었는데 이 법이 만들어졌음을 알면서도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평소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어요. 정답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네, 우리 9714번님, 5799번님 정답 보내주셨고 3411번님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2563번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딸 유은이와 등교 준비하면서 매일 아침 라디오 방송 듣는데 오늘은 유은이가 빨리 정답 보내보라고 해서 정답 보내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유은이 양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은이가 정답 맞춰줬겠죠. 네, 또 학교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응원합니다. 유은이 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0377번님 정답 다니엘이에요. 성경에서 다니엘을 처음 읽는 날에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어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었는데요.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당당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다니엘의 당당함, 이 다니엘의 굳건한 믿음, 이 부분에서 참 도전을 이제 받으시는데, 오늘 이 다니엘을 퀴즈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다니엘 6장 10절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았던,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았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소대로, 이 평소대로라는 말이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오늘의 묵상글과 기도문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힘이라고 보내주세요. 한글로 힘! 힘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묵상글과 결단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니엘에게는 위기의 순간에도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기록했어요. 우리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무언가 대단한 결단을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혹은 내가 정말 연약한 이거를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죠. 하지만 믿음은 어쩌면 아주 평범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도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잠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은 작은 행동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간다는 사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다시금 짚게 되는 부분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거창한 결단이 아니어도 오늘 내 삶에서 지킬 수 있는 작은 결단 하나, 이것들을 하루하루 지켜가면서 이 다니엘의 고백대로 전에 하던 대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 믿음의 모습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말씀을 다시 붙들고 예배를 다시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특별한 방법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전에 하던 대로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힘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묵상글과 결단글 그리고 결단 기도문까지 함께 보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강찬의 찬양 함께 나눠요.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함께 하시면서 힘이라고 선포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메시지인 힘 시간으로 함께했는데요.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며 이 아침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우리에게도 분명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서 바로 지킬 수 있는 작은 것을 한번 정해보면 좋겠어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는 것,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한 가지를 이 아침 한번 정해보시고 함께 하루에 한 번씩 꼭 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힘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단 기도문 함께 나누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님, 뜨거운 은혜를 주셨던 순간뿐 아니라 평범한 오늘의 삶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상황이 달라져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작은 기도와 말씀,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제 자신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큰 일을 해야만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과 행동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바쁜 순간에도 주님과의 시간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의 작은 믿음이 내일의 큰 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작은 결단 함께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힘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2학기 다시 뛰는 우리 교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는 2학기 긴 방학을 보내고 다시 모인 교실에는 반가운 안부와 함께 새로운 다짐들이 피어납니다. 성숙해진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의 깊이도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1: 얘들아, 다시 만난 교실이 참 반갑구나. 2학기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자. 너희가 서로를 믿어줄 때 우리 교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거란다.
0: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가 만드는 행복한 변화. 2학기에도 응원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의 교실을 만들어갑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동의의 단계, 신뢰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식은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의 신앙입니다. 머리로 믿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도 압니다. 동의는 가슴으로 느끼는 단계의 신앙입니다. 가슴으로 믿는 사람은 말씀에 감동 감화를 받고 살지만 행동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온 몸으로 행하는 단계의 신앙입니다.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생명으로서 받은 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몸이 우리의 믿음의 실천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행함으로써 비로소 힘이 됩니다. 미국의 철학자이며 교육학자인 존 드위는 행함으로 배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행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행해야 비로소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바울의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가 대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신의 수신자와 대상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믿음보다는 말씀에 근거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행함을, 야고보서가 믿음을 역시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보충적인 관계입니다. 믿음은 행위를 필요로 하고 행위는 믿음을 근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실을 증명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실의 증명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만큼 믿음을 근거한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비로소 참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내적인 확신이고 신앙은 외적인 행동입니다. 가슴 속에 담아둔 믿음에서 신앙으로 승화해야 참 신앙인이고 참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산꼭대기에 안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만약 형제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말로만 평안을 빌고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먹으라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에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때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토마스 와스는 선한 행위는 비록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변화된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동의가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보면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간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법적인 동의나 이해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믿기 전에 행함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은 후의 행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데 참된 믿음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야고보서는 구약시대에 신실한 두 성도의 신뢰를 들어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에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떠나는 명령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시공의 거리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떠난 믿음의 여행인 것입니다. 믿음의 도약을 위한 차원 높은 결단이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믿음을 뛰어넘어 신앙의 땅에 발을 디뎌야 합니다. 행함이 없이 믿음이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 한번 확증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 가운데 가장 절정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듭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깨달은 것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운명을 바꿉니다. 축복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타락하고 죄 많은 기생이었던 라합은 분명히 그는 믿음의 딸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나는 청한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는 단지 말과 지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써 나타낸 것입니다. 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기생은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유대교의 율법이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열등감, 불안, 공허, 염세적인 생각, 자신을 포기하는 허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라합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 중 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즉 룻의 남편이었던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로서 성경의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축복하시고 그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생활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일을 지키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교회에서 주여 하면서 세상에서는 나여, 교회에서는 네 맞습니다 아멘 했지만 끝까지 아멘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글쎄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

0: 하지만 세상에서는 미워하고 인색합니다. 이것이 행함이 따르지 못하고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행함이 따라야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우리가 되어야 구원받은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행일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산 증거로서 오늘도 나타내므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결실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636-2086 문현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추계 부흥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교회에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피아노 전공자를 우대하며 주 업무는 일부 예배 반주 및 격주 오후 예배 반주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온 콰이어가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찬양과 합창을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805-585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교회에서 사무간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한글 오피스와 엑셀 및 문서 작업에 능숙한 여성 세례교인입니다. 지원 방법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메일 주소 등 자세한 사항은 051-747-009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9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1-559-39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샵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가 모아놓은 재물도 없습니다. 결혼도 안 해서 자녀도 없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지방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재물이나 자손이나 뭐 여러 가지 윤택한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한편으로는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잃었습니다. 구속당해서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성도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를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러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타던 사도 바울인데 이제 나가서 전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에 로마 감옥은 칙칙하고 어둡고 습기가 많고 참 비위생적이고 또 특이한 것은 감옥에서 먹을 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먹을 걸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족이나 지인들이 돌보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외로움과 그리고 불안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로마의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거나 나아질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눈꽃만큼도 더 좋아질 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감사와 기쁨으로 전부 내용이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빌보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염려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올 법도 한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들 빌립보 교회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이게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지금 먼저 편지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 같은 것도 없었고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가면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도 적었기 때문에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어디 가서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시내가에 갔어. 그래서 시내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시내가를 찾아가니까 강가에 여인들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인 유디아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이었고 귀를 기울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서 자주색 옷감 장사인 그 당시에 옷이 자주색 옷감이 유행했던 시대입니다. 우리도 시대마다 보면은 오래전에 나일롱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고 제가 어릴 적에는 나일롱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불가에 가지 마라, 불가에 가지 마라, 불똥 튀기면 나일롱 옷이 녹아니까. 그런데 겨울을 보내면서 불가로 가가지고 홀랑당 태워가지고 또 그 이야기는 그만할게요. 또 뭐 여러 가지 옷감들이 유행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자주색 옷감이 유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그 예비된 영혼이었고 루디아를 데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점치는 귀신이 들은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신분이 종이에요. 점치는 귀신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또박또박 치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주인이 다 수입으로 잡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불쌍히 여기어서 그 여자아이를 불쌍히 여기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주인 입장에서 보는 수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얘 아래 있던 점치는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넣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이 문제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과 실라가 찾고 이렇게 다 철사줄에 수갑을 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이제 감옥문이 다 열리고 차코가 풀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보니까 죄수들이 다 탈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니까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멈춰라 그랬을 때 그 유명한 이야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수장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루디아와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선교비를 많이 보내준 교회입니다. 또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역의 동력자가 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그 강가에서 루디아가 회심을 하고 간수장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그 기억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뻐하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사도 바울이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기쁨으로 간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감사, 기쁨, 은혜가 감사로, 감사해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구할 때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쁜 일이 생기면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이라는, 로마 감옥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감사,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넘칠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눈앞의 현실에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뭡니까? 감옥 아닙니까? 그런데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쁨은 기뻐할 일이 많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잃어버린 감사도 회복되는 것이고, 감사가 시작되면은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은혜의 흔적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은혜, 그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흔적들은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유럽 성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강가에 루디아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간수장, 그 감옥문이 열리면서 간수장,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함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곳곳에 지나간 추억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소복소복 쌓여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둘 모여서 복음의 용사가 되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데마다 빌립보 교인들은 기도로 지원하고 또한 선교의 후원금으로 지원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흔적들이 하나둘 쌓이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32년 된 역사를 떠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2년 전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보내는 목회를 하라, 그렇게 양육해서 보내는 목회를 해라, 그렇게 하셔서 이제 32년 전에 부산 명장동 그 상가 4층 건물을 임대를 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한 30여 평 되는 곳인데,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좀 열악한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5년 동안, 개척해서 5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교회는 뜨거웠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작은 상가교회가 부산이라는 척박한 곳에서 성장하기가 어려운데, 그때 우리가 있었던 명장동에는 작은 교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5년 만에 부흥을 해서 이제 건물을 사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낭민동이라는 곳, 명장도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낭민동에, 거기에 이제 4층 건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4층 빌딩이 작은 빌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1층은 또 우리 커피숍도 만들고 또 2층은 또 예배당 또 3층은 또 소그룹실 또뭐 4층은 식당 이렇게 했었는데 이 건물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정말 처음으로 우리 교회 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명장동에 4층에 세대를 썼을 때 이제 주인이 찾아와서 못을 박지 말라고 했습니다. 못을 박아야 액자나 뭘 이렇게 걸수 있는데 못을 박으면 집이 상한다고 못을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5년 동안 못을 못 박고 있다가 이제 뭐 5년 만에 우리 건물을 가지게 될때 풍성한 교회라는 현판을 그려야 되니까 대못을 가지고 제가 큰 소리를 빵빵빵 쳤습니다. 우리 집이다! 그래서 다들 뭐 곳곳에 뭘 걸어야 된다고 하냐. 아, 못을 마음치고 마음대로 쳐. 우리 집이다! 마음대로 쳐서 박아라. 그래, 그러라고요. 그때 참 얼마나 아주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5년 만에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그 건물 5년 동안 사용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거제동 벚꽃이 만발한 그곳으로 건축을 해서 5년 만에 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수도권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또 말씀하셔서 2008년도에 일산의 주협동에 상가에서 우리 교회가 일산성전이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부흥을 주셔서 그리고 이 성전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2014년에 구입을 해서 또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2016년에 이새 성전으로 대하동 성전으로 이제 입당을 하게 되었는데 입당을 하게 될때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인숙에서 호텔로 이사 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다들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참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 묻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저는 32년을 다 알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일산 성전의 추억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곳곳에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또 일산 성전에 올 때마다 한 바퀴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명장동에 가끔씩 지나가다가 명장동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건물은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사라진 교회들도 있고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냥 또 하나님 두시지 않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마중물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두나교로 날아오는 컨퍼런스를 하게 하고 집중훈련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유럽도 복음화의 초석이 된 빌립보 교회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이래 세운 분이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그런데 정말 은혜와 감사가 그리고 또한 기쁨이 넘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의 성도들의 미래도 다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데 어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도 많고 또 영적으로도 뭐 아직도 어린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흔적을 돌아볼 때 그리고 또 미래를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은혜의 흔적들을 그 사도 바울은 보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고, 미래의 기쁨을 또한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단순한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고 항상 그 은혜의 추억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었고 은혜의 현장에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프로디도를 보내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기게 만들었고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게 만들었고 또 물질로 후원을 하고 기도로 함께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바울과 함께 기쁨을 경험하고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격이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취미가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격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뭐 취미가 스타일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은혜를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함께 경험함으로 깊은 영적인 연결함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영적으로 은혜로 연결이 되어 있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애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 잠시 끌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었을까요? 은혜이며 은혜가 준 감사하며 은혜가 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음 미래도 기대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함께 은혜를 누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랑이 점점 더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떨어지면 세상 사람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재성을 이렇게 누르고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떨어지면 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그의 재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우리는 또한 늘 소망해야 되고 늘 내 안에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겠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은혜로 성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은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91년도 전라남도 신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907년에 결혼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녀 없이 홀로 지내다가 시간만 자꾸 지나갑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이후에 이제 목포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변화된 이 문중경 씨가 경성성서학원, 요즘 말하면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고 1932년에 신안의 여러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이 됩니다. 이분이 사역했던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모두 다 작은 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신안의 이 수많은 섬들을 오가면서 중동리교회, 진리교회, 대초리교회 이렇게 섬들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 교회를 세웁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보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섬들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때로는 주민들의 부탁으로 우체부 역할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그들이 편지도 좀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까지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 섬을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다녔던지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바꿔 신었다는 겁니다. 달았어. 9켤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다녔는지 고무신이 1년에 9켤레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1년에 고무신은 9켤레다.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분이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32년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씨앗이 한 섬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섬으로 퍼져나가고 퍼져나가고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핵심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막 이렇게 섬들마다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은혜의 흔적들이 하나님이 시작한 이 일들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계속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분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1943년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거부하다가 아주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집니다. 신안 지역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대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중경 전도사님은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성도들이 걱정이 되어서 신안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돌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걱정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은 1950년 10월 5일 날 자유세력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의 흔적을 붙들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던 문중경 전도사님,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과 사역들은 지금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지금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전도사님과 함께 했던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많은 그 성도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쁨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중동리 교회 순교 기념관이 있고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달려간, 달려갈, 그리고 달려온 여러 가지 은혜의 길들을 생각할 때, 앞으로 또 계속해서 달려갈 은혜의 길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기대가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전보다도 훨씬 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지난날에 보여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가득한 우리 교회 역사 32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다가오는 시간들, 다가오는 시간들을 더 기대하십시오. 더 소망으로 바라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0: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딱 붙드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507-8844번 풍성한 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부산 전화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KBC 이매진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상에서 숲속 전원교회를 섬기는 날마다교회 이종호 목사입니다.
0: 와, 목사님 두 달 반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